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옹기장의 찬양으로 오 이 기쁨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죠.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방송국에 늘 얼굴에 기쁨 가득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여쭤봤죠. 늘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기뻐할 수 있냐고요. 함께 있으면 주변도 같이 환해졌거든요. 비법이 궁금했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아유,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찡그릴 수 없습니다. 감사하니 기뻐할 수밖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다. 우리의 기쁨에 찬 얼굴은 전도 편지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기쁨 잊지 않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날,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오벳의 찬양이고요. 소프라노 한경미의 찬송가 이어집니다. 오신실 하신다.

시편 146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함께하고 오셨고요. 주민 있는 사람 일어나 쉐키나 찬양단의 음성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벅찰 때가 있지만 다윗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진실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이미 주신 그 기쁨을 선포하고 또 나누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쉬빌 솔리스트의 찬양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닝 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0: 영혼의 삼터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은 우리가 시즌1에 잘 봤는데 바로 나아만 장군, 큰 장수지만 나병에 걸려인 참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커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살이 썩어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봤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그에게 엘리사에게 가면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한 여종도 나을 것을 믿고요. 나아만도 나을 걸 믿어요. 그리고 나아만의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도 그 말을 듣고 그래 해보자 믿어요. 누가 안 믿냐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은 믿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여기 전쟁 걸어오는구나. 아람 왕이 우리

야, 이게 과연 하나님의 전능하신 치유와 회복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안 믿고 있다. 그런데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은 또 믿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과연 나는 믿고 있는가?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즌1의 8절까지 보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그 아람을 떠나서 엘리사까지 오는 장면을 봤고, 오늘부터는 이제 9절 이후인데요. 엘리사를 만난 나아만이 어떤 일을 겪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치유되는 과정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과정 속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질문에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의 가장 신뢰받는 장군이고요. 물질과 권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다면 뭘 싣고 왔을까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싣고 왔겠죠. 내 병을 고쳐주기만 하면 이거 다 주겠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재물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마어마한 군사들, 나 못 고치면 죽을 줄 알아 라고 하는 위협을, 위세를 떠치기 위한 수많은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엘리사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때 엘리사가 나아만의 병을 고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엘리사의 이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과 그 일대에 다 퍼지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볼 때 엘리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버선발로 뛰어나와야 맞겠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10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자, 여기까지 보세요. 엘리사는 나오지 않아요. 얼굴도 들이밀지 않고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려라 하는지라. 자, 자기는 나와보지도 않고, 즉 의사가 환자를 보지도 않고 환부를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엑스레이나 CT나 MRI를 찍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전하는 거예요. 가서 요단강 물에 씻어라.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저한테 상담하러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을 주차장에 세워놓고 저는 목양실에 있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딴 사람 보내가지고 가서 그냥 좀 잘 씻으시랍니다. 피부병도 아니고 나병 걸려온 사람에게 가서 씻으래요. 아니 그러면 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게다가 얼굴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멀리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엘리사는 나아만 앞에 나서지 않았는가? 이게 첫 번째 궁금증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좋은 기회를 엘리사는 왜 스스로 날리고 있을까요? 유명해지고 이름이 오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왜 발로 차버리는 걸까요? 왜 그런 거예요? 바로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만일 여기서 엘리사가 자기가 막 옷을 잘 차려입고 나가서 뭔가 이렇게 거들먹거리며 야 한번 거쳐볼까 이렇게 했으면 나아만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엘리사 한 명 보고 왔잖아요. 만약 엘리사가 그를 만나 병을 고치면 나아만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엘리사가 뭔가 능력이 있나 보다. 아, 한 사람에게 뭔가 능력이 나왔나 보다. 오해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철저히 자기를 가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그에게 말씀으로 치유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해서 찬양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기도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말씀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운해져요. 우리가 뭔가 내가 받아야 될 대우를 못 받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더 드러나야 되는데 안 된 것 같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서운한 마음이 생기거나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넘어지는 경우를 보면 되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드러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고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반응이 나왔어요? 오늘 11절 나아만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말하죠. 나아만도 그걸 기대한 거예요. 뭔가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환부 위에 손을 흔들고 나병을 고칠 줄 알았어요. 그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꺾이니까 지금 나아만은 화가 났죠. 서운한 거죠. 게다가 이미 처방이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 라고 하는 이 처방이 나아만에게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이야기입니다.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자, 그 북쪽 위에 뭐가 있냐면 헐몬산이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물의 중심은 시작은 어디냐면 그 헐몬산입니다. 거기서 만년설이 있고 거기서 1년 내내 눈이 녹아서 그 물이 흘러와서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로 가요. 거기가 상류예요. 그 다음에 그 물이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가고 거기서 더 내려온 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볼 때 아바나와 바르발은 초상류 가장 깨끗한 물이고 이게 내려고 내려와서 갈릴리가 되고 요단강이 되면 요단강은 뭐예요? 생활하수인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이건 쓰고 남은 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에 일곱 번을 나를 씻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아람에 좋은 물이 없어 내가 여기까지 왔겠냐. 온갖 좋은 물을 내가 안 씻어봤겠냐.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이 안 좋은 물에 내가 씻어야 되겠냐라고 그는 흥분을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반발할 수밖에 없는 처방을 하셨는가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에게 요단강 물에 일곱 번 씻으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14절 말씀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가장 중요한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나아만은 화가 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말린 거예요. 에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시죠. 그 뭐 대단한 거라고 더한 걸 시켜도 했을 텐데 한번 해보시죠 라고 그래서 설득을 해서 들어갔는데 중요한 게 나와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여러분 이걸 하려면 말이 쉽지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이거 이전에 물에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뭘까요? 자, 첫 번째는 말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는 지금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온 장수예요. 최고 왕의 아람 왕의 대신으로 여기에 온 어마어마한 권력자죠. 그런데 그 말에서 내려와야 말씀대로 물에 들어갈 수 있고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회복되기 위하여 치유받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의 사회적 지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만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의 종교적인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래도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이 본문을 얼마나 잘 아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봤다는 그 경험을 가지고 말씀마다 아, 저 말씀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라고 판단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말에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철저히 모든

무장을 해제해야 됩니다. 지금 그를 여기까지 지켜줬던 건 뭐예요? 그의 강렬한 투구고 그의 갑옷이고 그의 칼과 창과 단검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다 해체해야 돼요. 그의 모든 전쟁에서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줬던 그의 위엄과 가치를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네가 말에 올라간 채로 그 모든 무장을 한 채로는 치유받을 수 없어. 그거 다 내려놔야 돼. 그거 다 해체해야 돼. 그거 다 네 손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너는 네가 믿었던 거, 그 칼과 창을 믿어서는 치유받을 수 없어. 이제 너에게 필요한 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말씀이야 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자신의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철저히 가렸겠어요. 이 소문나면 이 대국 아람의 최고의 장수가 나병 환자라더라. 소문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가렸겠죠. 아마 붕대로 칭칭 감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다 풀어야 되죠. 그걸 다 풀고 나병이 생긴 그 온몸에 상처 그대로, 그 고름이 생기고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 상처를 그대로 보이면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너무 멀쩡해요. 너무 멀쩡해. 적어도 겉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조차 우리는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맹숭맹숭 나왔다가 들어가는 걸 건강한 신앙생활로 찰분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나의 나병, 나의 아픔, 나의 눈물을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아시지요?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너무나 순수한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에서 내려서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상처를 그대로 드러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말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을 몸을 잠근히 했죠. 자, 여기 동그라미 해보세요. 몸을 잠근히. 분명히 뭐라고, 처음에 뭐라고 명령을 했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요단강물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했어요. 씻으라고 했는데 지금 이 나아만은 씻지 않고 잠그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왜 그는 씻지 않고 잠궜을까요? 분명히 아까 그건 말했죠. 야, 우리 다메섹에는 더 좋은 강물이 많아. 거기서 씻었으면 내가 벌써 나왔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씻어야 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 씻은 거다. 그냥 잠그기만 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안 믿었으면 더 씻어야 돼요. 안 믿었다면 더 빡빡 씻어야 돼요. 내가 보여줄 거야. 내가 안 씻어서 이런 게 아니라 억울한 내 마음을 때문에 더 씻었을걸요? 봐봐. 이래도 안 났잖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왜 씻지 않고 잠그기만 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그는 씻을 수가 없었다가 정답이에요. 씻을 수가 없었다. 왜? 물에 들어갔는데, 씻으려고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나를 씻기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나를 씻었잖아요. 내가 나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요단강물에 들어갔는데 씻을 수가 없어요. 일곱 번을 한 번도 못 씻고 나왔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을 만드시는데,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닦아내시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일곱 번을 완전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많은데 한 번도 씻지 못하고 일곱 번을 잠궜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뭘로 살았어요? 어른의 살로 살았어요. 어른,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다 이룰 거야. 다 승리할 거야. 어른의 마음. 그런데 그 어른의 마음이 그 살이 다 같이 씻겨버리고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가 만났던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손길이었을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닦아내면서 그에게 그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

0: 하나님의 음성은 이게 아니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얼마나 아팠니? 그동안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상처들이 날 때마다 이 칼의 상처, 이 활에 맞은 상처, 이 도끼의 상처, 이 철퇴의 상처, 얼마나 많은 그의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 굳은 살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다 어루만져지면서 얼마나 두려웠니? 얼마나 아팠니?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다가오시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내 아들아, 얼마나 아팠니? 이 나병으로 얼마나 부끄러웠니? 이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서 너는 얼마나 더 숨어 있어야만 했니? 그동안 이 나병에 대해서 외부에 발설도 못하고 혼자만 아파하면서 그 고름 가운데, 그 죽음 같은 질병 가운데 살았던 그의 삶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신 거죠. 그 물속에서 어루만지시면서 그의 부끄러움과 그 아픔과 죽음 같은 시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너를 고쳐주고 새롭게 해주마.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마. 내가 너를 고친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준다. 새롭게 한다. 그 요단강물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상처를 만지시고 그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경험한 나아만은 단한 번도 자기의 몸을 씻어내지 못하고 자기를 씻어내시는, 자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일곱 번 만나면서 완전히 그 마음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나왔어요? 이 비를 뚫고 나의 신실함을 증명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비와도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야를 보여주러 나온 게 아니에요. 왜 나왔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나는 어쩔 수 없는 내 인생의 나병이 있어요. 그게 나의 죄고, 나의 연약함이고, 때로는 나의 교만이고, 또는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괴물 같은 모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어요. 말에서 내려와 무장을 해제하고 내 모든 상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만지고 씻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어른 같은 딱딱한 모습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지시고 만나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204-0691 성민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 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주일 오전 교회 가는 길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 가는 길 오다인입니다. 교회 가는 길 이 시간 기쁨 가득 은혜 가득하게 함께 찬양하길 소망하는데요. 첫 찬양 전해드릴게요. 옹기장이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올려드립니다.

네, 옹기장이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그리고 이어서 김사무엘의 목소리로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6089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7780님, 일산에서 서울로 교회 가는 길 매주 들으면서 갑니다.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은혜 충만하시길 6089님 또 7780님을 비롯한 모든 청취자분들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두 곡 함께 할 건데요. 향기로운 나무에 나 주의 믿음 갖고 그리고 이어서 테너 정필립의 사랑은 언제나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테너 정필립의 음성으로 사랑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벳의 예수께로 가면.

네, 예수께로 가면 오벳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교회 가는 길 이제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거룩한 주의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은요. 희즈윌의 감사를 선택하기 올려드릴게요.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오다인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안녕하세요. 새 주간을 맞으며 예, 공부영입니다. 9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이죠. 아직 산과 들은 가을을 느끼기엔 조금 이른 것 같지만 하늘이 높아졌고요. 아침 저녁 부는 바람은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가끔 눈을 들어 청명한 가을의 하늘도 바라보는 낭만이 있으면 좋겠네요. 날이 덥다고 여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생각을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가을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열어봅니다.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 후 16째 주일이고요. 교회 예전색은 녹색입니다. 이번 주간의 시편 113편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14일 월요일에 토마스 기념 예배당 헌당식이 있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너럴 셔만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다 처형된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를 기리기 위해서 토마스 목사 순교 기념 전도단이 조직됩니다. 여러 가지 기념 사업을 하는 가운데 토마스 목사님 기념 예배당을 건립했는데 이 예배당은 정확히 말

떠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날 9월 14일 월요일에 교배학교 창설자 로버트 레이커스가 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교배의 중요한 기관 중에 교회학교가 있죠. 이 교회학교를 창설한 분이 로버트 레이크스입니다. 로버트 레이크스는 지금으로부터 291년 전인 1735년 9월 14일 영국 글로스터에서 인쇄업자이며 신문 발행인의 아들로 태어나 유복한 환경 속에 자랐고 21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이 로버트 레이크스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인쇄업과 신문 발행을 했고 젊어서부터 복지사업과 감옥 개선을 위해 힘씁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노동자 계층의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주일에 아이들을 교회에 모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학교의 시작이 됐죠. 이 주일 학교 운동은 1780년에 시작됐는데 3년간의 실험 기간을 거쳐 영국 전역으로 확산됐고 7년 뒤에는 25만 명의 어린이가 교회 학교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 창설자 로버트 레이크스가 지금으로부터 291년 전인 1735년 9월 14일에 출생했습니다. 같은 날 9월 14일 월요일에 주남선 목사님이 출생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인 1888년 9월 14일에 경남 지역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인 주남선 목사님이 경남 거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젊은 시절 공직 생활을 하셨고 예수를 늦게 믿었지만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뒤 거창읍 교회를 설립하고 평생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3.1운동 당시 거창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그 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죠.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반대운동을 하다 다시 투옥당에 옥고를 치르다 해방을 맞아 석방됐는데 6.25 당시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다가 1951년 3월 세상을 떠나셨는데 최근에 정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애국지사들의 묘를 국립묘지로 이장하고 있습니다. 주남선 목사님의 묘소도 대전 국립묘지로 이장됐는데 주남선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인 1888년 9월 14일 출생하셨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에는 동노회 창립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1884년 이래로 하나둘 세워지게 된 교회들은 차츰 조직을 갖추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장로교가 한국교회 최초로 노회를 조직한 일이 기록돼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인 1907년 9월 17일 오전 9시에 평양 장대원교회 예회당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독노회 창립노회가 개최됩니다. 당시에는 노회가 하나밖에 없었던 이유로 독노회 또는 총노회라고 부릅니다. 당시 장로교는 선교사님들의 입국이 돼 선교사 공의회를 조직해 지교회의 상회 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됐는데 교회가 점차 성장하고 부흥함에 따라서 노회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더구나 한국인 목사 후보생 7명이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자 목사 장립을 위한 정치적 과제로 노회 조직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됐던 것이죠. 9월 17일 노회가 열리기 전 예배에 장로교 공의회 증경회장이던 벨 선교사님이 우리는 주 예수께서 마지막 분부하신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이어서 게일 선교사님이 성찬 예식을 집례한 후 당시 공의회 회장이던 마펫 선교사님이 노회 성립 취지를 연설하면서 진행됩니다. 노회 참석 인원은 78명으로 선교사님이 38명 그리고 한국인이 40명이었는데요. 동노회 초대 임원은 노회장의 마펫 선교사님, 서기는 한석진 목사님, 부서기는 송인서 목사님, 회계는 리 선교사님 등이 선출됩니다. 그리고 7명의 초대 한국인 목사님, 이때 안수받은 7분이 한석진, 서경조, 이기풍, 킬선주, 방기창, 성인서, 양전백 목사님으로 이때부터 장로교회에 한국인 성직자 시대를 열게 됩니다. 또한 한국 장로교회는 독자적 치리 조직을 가진 조직교회도 태동되었던 것이죠. 그 독노회 창립총회가 1907년 9월 17일에 있었습니다. 같은 날 9월 17일 목요일에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88올림픽으로 불리웠던 서울올림픽이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인 1988년 9월 17일에 개회식을 갖고 일제히 경기에 들어갔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기록을 남겼고 풍성한 화제를 만들어냈는데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올림픽을 통한 선교가 그 어느 올림픽보다 활발했다는 점이죠. 한국 스포츠 선교회가 중심이 돼 운영한 종교관을 통해서도 전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국내 선교 단체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해서 노방전도, 각종 집회 등이 뜨겁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을 솔림픽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솔림픽은 영혼의 올림픽이란 그런 뜻이죠. 그때 뜨거운 열기가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 88 서울 올림픽이 1988년 9월 17일에 개최됐었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에는 홀 여사가 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수고한 가족 가운데 윌리엄 제임스 홀 의사의 가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홀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평양에 남산현 감리교회, 광성학교 그리고 평양연합기독병원을 세웠는데요. 홀 선교사님은 청일전쟁 때 사상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힘쓰다가 그만 유행되던 말라리아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자 부인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는 일단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에 나와서 평양에 여자들을 위한 병원인 광해여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가 지금으로부터 161년 전인 1865년 9월 19일에 출생했습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 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예배.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은 수영로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이규현 목사님이십니다. 은혜 가득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일에 더 많은 생각과 시간을 쏟을 때마다 어느새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점점 사라지고 낙심과 불안이 저희 마음 가운데 엄습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그 말씀 부여잡고 다시 한번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회복의 예배, 승리의 예배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양 대부흥의 기점으로 복음의 진앙지였던 북한 땅을 기억해 주시사 분단과 대립으로 생긴 상처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녹여주시고 남북한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통일이 단순한 제도적인 결합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과 화해를 이루는 성령의 새바람이 되게 하시고 그 땅이 다시 한번 거룩한 복음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부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매일 말씀 안에서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 받은 말씀들을 부여잡고 전진해 나아갈 때 하반기 사역의 영권 회복을 이루는 믿음의 동력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현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모든 강단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사 맡기신 사명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3대 목사님 청빙을 통하여 수영로 교회가 다시 한번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영적인 도약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낙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여 나타나시사 주님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져 주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의 눈이 열렸듯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때에 지금까지 고난을 통하여 저희를 짓누르던 영육 간의 그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고 치유와 회복과 함께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나아가 세상 상황과 환경을 압도하는 승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정석껏 올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비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판의 홍수 시대, 또 비판이 일상화된 시대. 어디를 가나 비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비판과 정죄, 독설, 혹평.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 비판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비판하는 그리고 정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도 세대 간, 계층 간, 남녀 간, 뭐 이념 간, 정파 간 엄청난 대립 속에 정죄와 비판을 하죠. 네, 건설적인 비판도 있는가 하면 폭력적인 비판들도 있습니다. 이 폭력적인 비판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지치게 하고 때로는 병들게 하고 목숨을 끊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비판과 비평은 다릅니다. 이 비평이라는 것은 학문이나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평이 필요하죠. 그리고 학문의 발전을 하는 거죠. 예술이나 또 문학 세계도 비평가들이 있죠. 그건 굉장히 좋은 것이죠. 또 정치에도 비평의 영역이 있고 또 언론도 비평의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떤 더 바람직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적인 비평들이 필요한 것이죠. 또 목회자들도 이 비평의식이 있어야 되죠. 이 시대를 읽고 또 선악을 구별하고 교리와 신학적인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평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은 달라요. 비판은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게 할 수 있는 면에서 비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 7장 시작을 이제 하면서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이 7장인데요. 오늘 마지막 이 첫 번째 서두를 열면서 이 비판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1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너무 쉽죠. 예수님의 설교는 참 쉬워요.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면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는다. 아,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역공을 받는다. 예. 주변에도 이런 부부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비판하면 남편이 비판하면 아내가 딱 받아칩니다. 또 아내가 또 비판하면 남편이 또 받아치고 핑퐁 탁구 같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나중에 보면 왜 지금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혼란 속에 빠집니다. 2절도 비슷하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정죄와 비판의 악순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그냥 가만히 받아들여라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의와 불의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죠. 오히려 무비판적인 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틀린 것은 틀렸다고 볼 수 있어야죠. 분명히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맹목적 추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분별력은 매우 중요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신앙을 무너뜨리는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열심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안 되지만 잘못된 열심도 문제인 겁니다. 판단하거나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비판을 해도 좋아요. 그러나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형제의 눈에 티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빼어주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빼죠? 먼저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교훈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못 본 척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관심하거나 방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인간이 빠지는 모순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근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들보는 여러분 집의 습가래 그리고 그 들보는 어마어마하게 큰 목재죠. 사실은 큰 거대한 나무 토막입니다. 그에 반해 티는 나무 부스러기예요. 그리고 마치 톱밥 같은 거죠.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면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남의 눈에 티를 본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들보가 가려져 있다면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대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티가 보이고 또 그 티를 도와줄 수 있다, 떼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남의 눈에 티는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눈이 들보로 가려져 있는데, 큰 나무로 가려져 있는데 형제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코믹한 얘기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 여러분, 눈에서 티를 제거하는 일은 매우 정교한 일이거든요. 우리의 몸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눈이잖아요. 세심해야 돼요. 무지막지하게 다뤄서는 안 되고 매우 세심하게 아주 배려와 공감이 필요한 겁니다. 자칫하면 상처만 남기고 눈을 찌르거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항상 새겨야 할 게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 눈에 티를 먼저 보고 떼야 된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남의 잘못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그냥 말하면 되니까, 보이는 대로. 그런데 비판을 할 때마다 항상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하는 거죠. 말하는 것과 직접 내가 삶을 살아내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멋있는 말을 하는 것과 멋있게 사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본 사람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못해요. 말이 적어져. 왜? 내 한계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내 한계. 여러분, 또 말을 많이 하면 내가 한 말에 내가 걸려 넘어집니다.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요즘 보십시오. 뭐 정치인들 그래요. 옛날에 했던 말이 그대로 소환됩니다. 당신 이 말을 옛날에 했지 않나요? 그런데 왜 말이 안 맞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이 그래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너가 너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지기 전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선 내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게 어려워요. 그 내가 나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나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보는 맑은 눈이 있어야 돼요. 맑은 눈이 없으면 나를 못 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남의 흠을 찾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해요. 비판하는 이들의 약점이 뭐예요? 남을 보는 데는 발달되어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한다.
상대방을 판단하는 나는 누군가, 이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안다고 내가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여러분, 비판을 즐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고구조가 원웨이 시스템이에요.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편향적이다 그래요. 다른 말로는 경도되었다 그러죠. 경도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왜 공부를 하는 겁니까? 공부를 하는 게 뭐냐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객관성. 아니,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통전적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어로 holistic이라는 표현. 이게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통전적이에요. holistic이에요. 근데 뭐냐, 편협된 사람은 뭐냐면 한쪽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 보는데 그게 전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어려워.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기가 아는 것에 갇혀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도요 다양하게 읽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책들만 읽으면 그게 갇힐 수 있어요. 내 생각과 같은 사람들, 내 마음에 편한, 내 생각에 지지해주는 책만 읽으면요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양하게, 신문도 다양하게 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이 감당을 못해요. 이런 분은 감당을 못해요. 이 책에 그 써놨다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요즘 알고리즘 이게 무서워요. 알고리즘.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꾸 갖다 보게 해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이 겸손해지는 거죠, 여러분. 어중간하게 공부를 하면 이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야,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네. 이 박사가 뭐예요? 그 분야의 박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PhD 학위를 따려고 하면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어야 돼요. 근데 그 분야의 박사예요. 다른 걸 많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부분에 많이 안다는 말은 어떤 부분에 모르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무지한 줄 전혀 모르는, 내가 뭘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뭐 차라리 무지하면, 내가 무지하다 그러면 낫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지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결점이 보이면 막 흥분을 해요. 흥분을 해요. 막 신랄하게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분노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억눌린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내가 화가 확 난다, 그 어떤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나잖아요. 그 사실은 자기 모습이에요. 그게 심리학적으로도 나오는 거죠. 보상심리.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나를 높이고 싶은 보상심리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죄는 크게 보고 나의 죄는 자꾸 작게 보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은 너무 잘 보는 거예요. 내 위에서는 안 보여. 자, 여러분, 바세바 사건 속에 다윗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완전 범죄죠. 왕이니까 막 그냥 막 사람 시켜가지고 완전 범죄. 우리 충신의 아내, 우리의 아내,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완전 범죄를 했어요.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근데 여러분, 비밀은 없어요. 비밀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눈은 가려도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다루시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선지자의 자격으로.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냐면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 양
암양 새끼 하나밖에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이 얘기는 누가 보아도 다윗의 얘기예요. 왕이, 모든 걸 가진 왕이 그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 얘기를 그대로 돌직구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갈 수 없는 확실한 쉬운, 이해하기 쉬운 설교를 했는데 다윗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제가 그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의 죄를 자기가 못 깨달아요. 우리는 죄의 초점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가 막히게 돌리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자신의 죄와 실수를 희석시키는 데 탁월해요. 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이 죽으셔야 할 만큼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존재론적으로 깨닫는 날이 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G.K. 체스턴이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입니다. 정통 뭐 이런 책을 쓴 분인데, 이분에게 어느 잡지사 기자가 이 세상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는 주제로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세상이 뭐가 문제인지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나입니다. 깊은 통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고, 자기를 살피고 살펴보니까 세상의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된 게 나쁜 인간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 나쁜 인간들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싸우는 걸 보세요. 싸우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가 네 때문이지.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가 계속 너 인간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불행해졌어, 불행 막 비난하잖아요. 그 비난의 영이요, 자녀들이 꽂혀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부모를 비난하게 돼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 예. 언제나 자기가 비껴나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비껴나 있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을 해보면 이게 금방 나와요. 부부가 합의가 안 돼. 나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 나 때문일지도 모르죠 라고 하는 말만 나와도 이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은어적 공격을 쏟아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악플만 답니다. 비난할 것만 찾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 비판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 삶의 모드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온갖 좋은 말을 다 하는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말로 보면 구분이 안 돼요.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인데 말을 들어보면 옳은 말 같아요. 근데 그를 분별하기 어려워.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 주여주여 한다고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삶을 보면 열매가 없어. 대신에 남의 열매를 보고 심사하는 거예요. 자기 열매는 없어. 다른 사람이 수고한 걸 평가만 해. 자기 수고는 없어. 자기 은신은 없어.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다니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너무 바빠. 정작 자신의 삶은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문제에 관심이 많을수록 자신의 삶은 부실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열심히 이상한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죠. 사실은 불행한 삶이에요. 자,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고 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매우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할 때 내가 심판자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성경 지식이 늘고 세미나도 듣고 특강도 듣고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지만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똑똑해졌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부터가 위험해요. 말씀을 자기를 비추는 거울로 삼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와요. 분명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했던 방식으로 내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댔던, 그 비판할 때 들이댔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다면 나는 괜찮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나도 너 심판할 거야. 왜?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심판의 칼은요, 하나님의 손에만 딱 맞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손을 잡으면 손을 베어요, 베어요. 위험해요, 위험해. 너가 사람들에게 관대했으면 나도 너에게 관대할 거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했던 방식으로 나를 대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실수를 하고 누가 실수를 하면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저 자리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할 때도 있어. 근데 내 비판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왜?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분을 알면서도 다 안다고 얘기해요.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30% 알면 30% 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거의 다 알아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부분을 알면서 전부를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거가 불확실한 루머를 듣고도 내가 들은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절대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꽉 막혀 있는 거잖아요. 항상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인간은 결코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함이 필요한 겁니다. 유명한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대가입니다. 뭐 이러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일평생 신학을 연구한 신학계의 대가예요. 대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분은 신학이 언제나 그래요. 나는 언제나 새롭게 배운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처음 학문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는 늘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겸손해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결론을 내리는 일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오류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만이 완전한 재판장이 되신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비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해야 돼요. 너무 지나친 비판, 극단적인 비판, 파괴적인 비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요, 막 폭력적이잖아요. 그리고 막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주로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이 더 많아요.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뭐 인간의 죄성이 막 다 노출돼요. 그리고 비난을 하면서 자기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일종의 배설문화예요. 배설문화 막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소영웅주의가 있어요. 사실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요.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글을 보면 막 많이 보고 막 반응해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확인해야 돼요. 도우려고 하는가?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가? 건설적인가? 파괴적인가? 약점과 문제를 들추어내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고자 하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이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면 나를 살리려고 하느냐, 그 목적이 뭐냐, 그 내적 동기가 뭐냐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비난의 영이 침범을 하고 혼란을 일으키면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그 비난을 마귀가 사용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 그러면 주님은

내 들보를 먼저 빼내라. 자, 5절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 외식하는 자요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야.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오늘 또 외식하셨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살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더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위에 관심을 가지는 저 인간들. 눈이 옆으로 찢어진 사람들. 저 양반 하고 다니는 거 봐라. 저게 무슨 집사야. 막 예배 마치고 나면서 오늘 그게 기도라고 했어.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비난은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낮추는 겁니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영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지 몽미한 백성으로 여기고 불쌍하게 바라고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다고 전적으로 착각이죠. 여러분 다른 형제에게서 연약함이 보일 때 자기를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포장하다 보면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자기 개인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죄인에게.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그냥 정죄를 하는데 사실은 나는 정말 진실한가? 그죠? 거짓말하는 사람을 막 비난하는 건 좋아요. 근데 나는 진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냐는 거죠. 내 입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과장한 적은 없느냐. 우리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별별 거짓말, 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뭐 그건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여러분 탐욕적인 부자나 기업가를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나는 탐욕적인 존재가 아닌가는 거예요. 은근히 부러워하고 다른 대상에게 욕을 하면서 자기는 빠져나가버려요. 한때 여러분 대학가에 데모 많이 할 때 그랬어요. 막 데모를 하고 막 정의를 외쳤는데 자기 수업 시간에 자기는 컨닝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정의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저 사형이야 다 죽여야 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적용해야 돼요. 언제나 나도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한 사람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에게 적용하는 노력을 해야 돼.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는 작업을 해야 돼.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지 않으면 상대의 눈의 티를 볼 수도 없고 빼줄 수도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뭐예요? 내 모습을 봐야 되잖아.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성전에 가득한 임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화로단하여 망하게 되더라. 선지자였습니다. 그 전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화로단하여 망하게 되더라. 이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무슨 얘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는 떳떳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존재.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는데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이건요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그냥 폭로하는 거예요. 자기 폭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부산교도소에 모아놓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끌어모아도 내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폭로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의 무게를 아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게 태도입니다. 태도. 예. 악의적인 비판을 하는 거. 자기 우울감 속에서 끊임없이 상대를 정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표독스럽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집니다. 연약함이 보이면 비난보다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상대를 보면서 내 모습이 보이고 이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복음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은혜예요.

내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주신 나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그런 긍휼의 마음, 포용의 마음, 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를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 하는 거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비난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길이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욕안 먹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누굽니까? 지도자들은요, 사랑방 목자만 해도요,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요. 아, 우리 목자는 어떻고 저런 목자고 비난이 와요. 그게 사람들의 지도자는 눈에 띄는 역할이니까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대가에 지도자가 치울어야 될 대가 비난이에요. 이거 받아야 돼요. 그때는 뭐예요? 힘들죠. 어떤 사람은 이 비난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사표 내버립니다. 목사님들 비난이 막 쏟아지면 그걸 감당 못해서 사표를 내버려요. 여러분, 비난을 할 때는 자기를 살펴야죠. 살펴요. 고칠 건 고치고. 그러나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욕을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을 당하다 그 비난에 모두 대답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죠. 근데 풀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느냐. 엉뚱한 일에 휘말리면요, 내가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고 말고 내가 가야 할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모두가 박수를 쳐주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한다고 다 박수 쳐주는 거 아니에요?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보십시오. 그 엘라 골짜기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먼저 치루어야 될 싸움이 형들과의 문제예요. 형들이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다윗에게, 야, 너 왜 왔냐? 아버지 신부름을 가서 그 왔는데 빨리 집에 가라는 거예요. 네 삶 구경하러 왔나니 애숭이가 여기서 뭐 하겠느냐는 거죠. 집에 가서 저지나 먹으라 이러고. 다윗이 형들과 싸웠다면 골리앗과 싸울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형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싸움의 대상이 골리앗이라는 걸 알았어요. 본질을 아는 거죠. 핵심을 아는 거죠.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를 혼란에 빠뜨려서 피하를 구분하지 못하게 해요. 어디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놓치게 만들어요.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도 내전이 많아요. 교회 내부적으로 싸우는 교회가 많아요. 싸움의 대상을 놓친 거예요. 그 누구에 놀아나는 겁니까?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 어떤 교회는 예배도 서로 따로 드려요. 그리고 막 예배 방해를 또 해요. 여러분, 그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예배를 방해해. 영적으로 완전히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골리앗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우리 이 비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떤 분은, 아, 그분이 오늘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정의를 무시하지 않아야 돼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이 아니에요. 정의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긍휼의 태도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태도.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눈이 변해요. 복음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참된 말을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는 것. 어떤 분은 옳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과 온유함이 묻어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과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면 비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자기 자신을 살펴.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항상 자기 성찰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내 눈에 들보가 드러날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맑아진 눈으로 형제의 허물과 약점이 보이면 비난보다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비난해서 그를 무너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그를 세워주고 돕고자 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야지 비판을 통하여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그 사람을 그냥 생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형제의 티를 부각시키고 공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티를 제거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판단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성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나 자비롭게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구분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하려고 하는 것, 부드럽고 온유함을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랑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관계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이 혼란과 분열로 가득한 이 세상, 그래서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냥 끊임없이 쪼아대며 하이나 애나처럼 달려들어 그 사람을 그냥 몰락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한마디라도 한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파괴적 비판으로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 모든 어둠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은혜의 생명력을 허락해 주셔서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일에, 축복하며 격려하는 일에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송 예배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에 위치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740-4500 수영로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 향기 윤선영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한다면 어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낼 텐데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기도는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렇듯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신앙의 위기이며 지금이야말로 무릎을 꿇어야 할 때인데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함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게 됩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윤선영의 찬양의 향기. 오늘의 첫 곡은 류수영 씨가 부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연약한 인간 본성을 이해하신 주님의 경고이지 죄를 정당화하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되 그 안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를 죄와 싸울 능력으로 이끄시는데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며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죄에 대한 핑계대는 신앙은 성장할 수 없고 결국 영적 무감각으로 빠져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연약함을 핑계로 삼기보다 그 연약함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피어월십의 믿음의 기도, 이어서 러빈과 범키의 곁 함께 들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얕을수록 십자가의 은혜도 값싸게 여겨질 텐데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십자가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죄악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높이며 그분의 보혈을 진심으로 의지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의로 자신을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겁고 절망적인지를 인정하고 그만큼 크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결단이 필요한데요. 작은 죄인이 아닌 철저한 죄인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붙들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자신을 작은 죄인으로 여긴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작은 구세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나무엔의 인내하신 구세주였습니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지혜로운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믿음은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게 만들기에 믿음이 있는 자는 환경이 눌리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잃지 않는데요. 믿음은 두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음을 모두 잘 아시죠?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듯 결국 믿음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이끄는데요. 새로운 한 주는 우리가 혹시 현재 시련 속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찬양의 향기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향기는 프로듀서 조시연, 진행의 윤선영이었고요. 모두 믿음의 경지에서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0: 에피비스 초대석.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ABC 초대석입니다. 아,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청소년 사역에 인벌브하고 있는 사역자 한 분을 모시고 삶과 사역, 신앙 이야기 오늘 간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허진열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려요.
1: 네, 저는 허진열 목사라고 하고요. 부산 시청 근처에 있는 분예엘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0: 제가 소개할 때 최근 대한민국에서 청소년 다음 세대 사역자로 가장 활발하게 사역 중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1: 네네.
0: 어떻게 또 이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1: 너무 과찬이세요. 일단 뭐 격려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뭐 어떤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계속 서게 됐는데 지속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청소년들, 청년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0: 네. 또 오늘 이야기 시작하면서 네. 또 사모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네. 우리 극동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조이풀 샤인의 네. 최빈나 찬양사역자가 사모님이시죠?
1: 네, 맞습니다.
0: 아, 자랑 좀 해주세요.
1: 자랑이요?
0: 네네.
1: 네. 저희 아내는 이제 오래전부터 찬양사역으로 헌신해 왔고 아기가 나오고 나면서부터는 좀 투병 생활한다고 한 10년 이상을 이제 아기 돌본다고 사실 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려움 끝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많이 주셨고 지금 다시 이제 여러 사역들 협업하면서 뭐 최근에 뭐 예라모십하고도 같이 이렇게 하고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하면서 조금 그동안 주신 은혜들을 간증으로 풀어내고 찬양하고

0: 더욱이 오늘 인터뷰를 아마 함께 하신다면 큰 위로가 되는 이야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용기가 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의 딸, 이윤희 이야기를 오늘 좀 시작하면서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난치병이 있었습니다. 그죠? 어떤 병이었습니까?
1: 저 담도폐쇄라는 병이고요. 그 담즙이 배출이 되지 않는 그 길이 막혀 있는 선천성 질병이고 난치입니다. 이게 이제 태어나면서 이 병이 찾아왔고 생후 70일쯤에 이거 발견하고 100일 채안 돼서 이제 첫 번째 카사이라는 수술을 하면서 이제 투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뭐한 10년을 뭐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10년 동안 두 번의 수술을 더 하고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이제 간경화 말기가 와가지고 그 10살에 이제 간이식까지 그런 이제 시간들이 있었죠.
0: 지금 뭐 담담하고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아이의 투병, 그리고 이 난치병, 그리고 간경화 이식 수술을 불과 10살에. 사실은 바라보는 이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1: 뭐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겠지만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그게 이제 빈말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픈 게 낫겠다 싶은 심정이고 얘를 수술하는 그 시간마다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서 문 닫히는 그 장면 뒤로는 늘 마음이 너무 먹먹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모든 환우들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0: 가끔 큰 대학병원에 어린이 병동을 지날 일이 있을 때마다 왜저 아무 티 없고 흠없는 아이들이 큰 질환으로 병원에서 고생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좀 원망이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목사님. 그런 마음들이 밀려올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1: 목회자 가정이라서 뭐또 따로 뭐 특별하게 그런 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도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고 또 하나의 아버지로서 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원망이 밀려올 때도 많고요. 근데 그 원망을 그대로 그냥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게 저는 또 하나의 기도라 생각하고 그런 시간들을 쭉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0: 윤희가 지금은 몇 살입니까?
1: 지금은 중학교 2학년 제 인생이 제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0: 그런 윤희가 이 과정들을 지나가고 이제 벌써 중학생이 됐는데요.
1: 네.
0: 요즘 윤희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1: 요즘 컨디션 너무 좋고요. 키도 중학교 2학년인데 거의 170 가까이 자라서 사람들이 너무 놀랄 정도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0: 오늘 이 간증이 또 병상 생활, 투병 생활하고 계시는 가정들에게 큰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인지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저서 제목이 고난사전입니다. 목사님께서 책 제목을 고난사전 이렇게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1: 사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뜻을 정의해주는 책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뭐 잠시 언급하셨지만 고난이 찾아올 땐 사람들이 그 고난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과론으로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나누고 싶었고, 고난에도 여러 가지 얼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단어들로 해석해주는 그런 에세이로 제가 지난 10년간에 느꼈던 것들을 좀 풀어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일단 제목은 고난사전이라고 지었습니다.
0: 사실은 참 아프고 돌이켜 생각하기에 힘든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1: 네네.
0: 그럼에도 이 책을 써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1: 일단은 우리 딸아이 때문이고요. 사춘기를 지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성숙하게 서로가 대화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래전부터 이거 2년 전부터 기획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언젠가 이 아이가 어른이 되고 자기가 기억도 하지 못할 그 유년 시절에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어떻게 이 과정들을 극복하고 건강한 아이가 될수 있었는지를 제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0: 그렇군요.
1: 사실은 우리 딸아이가 꼭 봤으면 하는 그런 책으로 그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0: 지금 책이 출판된 지가 석 달이 지났죠?
1: 3주 지났습니다.
0: 3주. 혹시 윤희가 읽었습니까?
1: 아니요, 아직. 읽어주길 바라고 방에 올려놔도 별로 관심이 없네요.
0: 아직 중2라서 조금 더 지나면 아마 깊이 아버지의 유산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목사님 고난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0: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는데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분들에게 사실 조금 현재 진행형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좀 뻑뻑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고난을 은혜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1: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는 은혜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고. 그런데 광야를 지나온 사람만이 그 고난의 마침표를 찍어본 사람은 아, 내가 그 죽음이라는 광야의 땅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온 사람이 위로하기 위해서 건네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런 고백들을 이제 한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아주 제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시기가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통과하실 때는 그렇게 고백하기 아마 어렵겠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한테 이런 시간들을 주셨고 이런 결과를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시기적인 문제로 뒤에 아마 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시험에 빠지는 대목이 있는데 나 이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네. 왜 내 인생에 이런 뭐 막막한 고난이 찾아왔을까?
1: 맞아요.
0: 여기서 많은 분들이 퀘스천을 갖고 또 거기서 넘어지기도 하시거든요.
1: 네.
0: 오쌤 이 질문 하나님을 믿는데 네.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여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1: 이게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버리면 이 질문은 꼭 해야 될 질문 같아요. 예, 그건 너무 정당한 질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고난은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 시기가 아직 안 왔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지금 질문을 바꿔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이런 방법도 쓰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다듬어지는구나. 깎여지는구나. 그렇게 좀 질문의 방향이나 관점을 바꾸다 보면 지금 나한테 온 고난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글들을 제가 모아서 나눈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아, 목사님의 저서 아마 고난 사전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욥기를 바라볼 때 우리가 네.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을 쭉 살펴보지 않습니까?
1: 네.
0: 우리가 40장에 이르는 대단한 네. 분량입니다. 네, 마지막에 네 번째 친구도 찾아와서 욥과 마지막 변론을 합니다만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한다고 건네는 말들이 네. 사실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때론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 고난 겪는 사람들에게 주변 성도로서 오히려 건넨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고난 중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꼭 건네야 될 말 그리고 삼가야 될 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고난 중인 사람에게는 뭘 자꾸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들어주려는 귀가 필요한 것 같고 그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곁에 있어주는 어떤 존재감 이제 이런 게 기댈 수 있는 어깨 저는 그런 게 오히려 애써서 막 너무 좋은 말 해주려는 것보다는 그냥 침묵 가운데 손잡아주고 같이 앉아주고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 힘든 그 수술 긴 시간을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뭘 얘기해주기보다는 그냥 옆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줘도 그게 너무 큰 힘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아마 위로는 말로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냥 곁에 머무는 시간이나 존재감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우린 또 말에 실수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오히려 그런 침묵 가운데 곁에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런 게 더 훨씬 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좋은 선물이나 위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오늘 허준열 목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딸 윤희의 투병 생활 10년의 이야기를 고난 사전에 담아서 우리 곁으로 오셨는데요. 고난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 고난 사전을 통해서 우리 네. 독자들, 애청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좀 전해 주고 싶었는지 궁금해요.
1: 고난은 사실 너무 힘들죠. 그리고 고난이 막 각자가 느끼는 게 다 다를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크고 작고 이렇지 않은 것 같아요.

0: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제일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고난이라는 게 정말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서프라이즈 같은 선물이고 그 고난이 다가올 때는 고난이란 선물을 풀어야만 하는 그 포장지가 너무 이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 시간들을 지나고 열어보면 담겨져 있는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춰서 주시는 너무 특별한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함으로 이 시간들을 잘 통과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 책에 이제 많이 담겨 있습니다.
1: 네. 앞으로 우리 허준열 목사님의 사역 기대하고 응원하는데요.
0: 네.
1: 오늘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끝으로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자녀 문제, 관계 아픔, 여러 가지 고난 속에 휩싸여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 전해주시기
0: 네.
1: 바랍니다.
0: 끝이 없는 고난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고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시기가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우리가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은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엄청 어려운 고난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믿음으로 이 시간을 잘 통과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1: 네. 고난 속에서 또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려 오늘 찾아와 주셨습니다. 최근에 고난 사전을 출간하고 우리 곁을 찾아와 주셨어요. 허준열 목사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 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이런 말을 듣거나 또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원래 솔직해서 앞에서 다 말하는 스타일이야. 솔직한 게 좋은 거지. 때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솔직한 말과 함부로 하는 말은 다른 거죠. 내 말이 사실인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전하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쏟아놓기보다는 그 말이 누군가를 죽이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먼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를 남기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는 말, 또 세상에 온기를 더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조수아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 나온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말의 문제는 단순히 입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마음에 서운함이 쌓이면 날카로운 말이 나오게 되고 또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으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그런 말을 또 내뱉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 말에도 온유함과 배려가 사랑이 묻어나겠죠. 네, 좋은 말을 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양민호의 사람을 살리는 노래, 더 라이트 워십의 예수 따라가며, 초롬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최고의 노래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파수꾼은 성문 앞을 지키며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입에도 파수꾼을 세워 말이 함부로 나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말을 꺼내기 전에 잠시 마음의 문 앞에 서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지금 꼭 해야 하는 말인가? 사랑으로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고 또 해야 할 말은 따뜻하게 전하며 멈춰야 할 말은 지혜롭게 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조용히 나가였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는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뭔가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이 달라져야 한다고 먼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다듬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상대방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필요한 말을 따뜻하게 건넬 줄 아는 사람,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는 사람,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또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괜찮아, 할 수 있어, 너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같이 기도하자, 이런 아주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걸어갈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해진의 사랑을 주는 사람, 강성훈의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옹기장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아이빅밴드와 지선이 함께한 행복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성경에는 양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은 양의 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윗도 원래 목동이었다가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구약 제사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 또한 양입니다. 예수님도 양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요. 예수님은 목자시요 우리는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양과 목자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목자여 우리는 양이라고 거듭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이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릴게요. 조수아님의 음성입니다. 선하신 목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김대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의미하는 여러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흔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들에 더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라는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양으로 여기시고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성경의 예수님도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어떤 의미일까요? 그 첫 번째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양은 사랑스럽고 온순하며 겸손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똑똑하지요. 그러나 다른 동물과 달리 방향감각이나 귀소본능

능력이 없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집 가까운 곳에 놓아두어도 집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일단 길을 잃어버리고 나면 도저히 집을 찾아오지 못하죠. 그래서 한자리에 빙빙 돌고 있습니다. 누군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잃고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길 잃은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모두 죄인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셔야 옳은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를 맡기면서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을 만한 목자 예수님께 우리의 생애를 맡겨야 합니다. 그분은 맡기면 맡아주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내 음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CCM 클래식 음반 중에서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의미는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지도자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를 그에게 맡기면 틀림없이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원래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이 추종 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인도자의 뒤를 따라 그저 맹목적으로 뒤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악한 인도자를 쫓아가면 죽을 길로 가게 됩니다. 선한 인도자를 쫓아가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선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릇된 곳으로 가지 않게 하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그분은 우리를 바른 곳, 축복의 곳,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로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이웃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이모아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습니다. 여호와 로이,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된다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도자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관리자가 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양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보호받는 모든 것은 목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목자의 출신 다윗은 시편을 기록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았기에 시편 23편과 같은 주옥과 같은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관리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이 희고 깨끗한 짐승은 아닙니다. 다 자란 양의 털에는 각종 지저분한 물질들이 붙어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몸을 정결하게 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누군가 씻어줘야 하고 누군가 닦아줘야 하며 누군가 떼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관리해 주지 않으면 더러운 대로 그대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관리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까지 씻겨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참 구원자이시오 관리자이십니다. 찬양 나누실까요? 희주일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가 365 앨범 중에서 이어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관리자가 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틀림없이 보호하여 주시기에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양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동물입니다. 연약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더구나 털이 크게 자란 양은 한 번 넘어지면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일으켜 주어야 일어날 수 있답니다. 넘어져서 발버둥 치다 그냥 두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목자가 와서 일으켜주고 부둥켜 안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양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안심하고 우리의 생애를 맡겨도 됩니다. 나를 맡길 수 있는 가장 좋으신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에서 예수님 목자라 하지 않고 목자장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치신 선한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중에 목자이십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강찬의 음성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다. 우리를 돌보시는 관리자이시다. 또한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의미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목자 되신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주님은 우리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진짜 주님의 좋은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우리는 목자 대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고 또한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주님의 착한 양들이 되셔서 만복을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옹기장의 음성으로 그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뛰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은 되게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죠. 그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 조심해야 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

피조물 중에 겉과 속이 같은 거 거의 없습니다. 겉모습과 속의 생각이 달라서 오히려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례도 있죠. 곡식이나 과일의 열매를 봐도 속과 겉이 많이 다르지만 겉과 속 모두 요긴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척이 아니라 포용, 적대가 아닌 환대, 이렇게 함께 가려는 노력이 믿는 이의 행할 바 바른 길이 아닐까요? 강찬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건강에 신경 많이 쓰시죠. 몸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를 단련해서 얻는 유익은 약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야말로 범사에 유익하다고 가르쳐 주시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참으로 죄가 만연한 시대인데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경건히 행하기에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홀리조이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 시간 늘 함께하는데요. 오늘 첫 사연은요. 5830님 사연입니다. 참 좋은 나의 친구 준구 목사님과 식구들 샬롬. 목사님 저도 왔어요. 화이팅이에요. 5830님. 와, 제가 이 사연 붙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지요. 또 하나님 말씀 떠올리면서 묵상도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요, 목사님 저도 왔어요. 항상 이제 신앙생활 잘 하면서 극동방송 듣고만 계시다가 이렇게 사연 참여하시면서 목사님 저도 왔어요 이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제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서 눈물 톡톡 흘리면서 주님 저 왔어요. 나 이런 모습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분명 사연은 그거 아닙니다. 사연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예, 사연은 믿음생활 잘하시는 멋진 분이신데 아주 우리 극동방송과 늘 함께 하시면서 사연 이제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도 왔어요 이렇게 너무나 명랑한 사연이었는데 저는 그 은혜로운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참 은혜를 받는 것도 참 다양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 목사님 저 왔어요. 이렇게 밝게 하는 것에서 은혜 받고요. 머리 숙이고 주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정반대의 느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또 은혜가 있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 그리고 우리 참 좋은 내 친구 우리 청취자분들을 나의 친구 중구 목사님과 식구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샬롬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샬롬이란 말 우리 저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이거 들어보지 못한 말 아니었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 되었잖아요. 평안,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샬롬 하시죠. 평강을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이고 이 시간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방송가족입니다. 조찬미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같이 걸어요.

네, 은혜로운 찬양이죠. 네, 같이 걸읍시다. 주님과 같이 걷고요. 우리 교우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손잡고 천성 향해 같이 걸어요. 0980님 사연입니다. 휴가가 별거 있나요? 그렇게 하고 히읗을 붙여주셨어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있는 집에서 찬양 부르며 성경 말씀 읽으며 제 자신을 채우고 비우는 게 좋아요. 내리는 비처럼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로 제 심령을 채워주소서. 이야,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감성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앞두고 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크리스찬이 됐죠. 그 전까지는 참 배격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정말 인생이 얼마나 풍부해지는지요.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건 느끼지요.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었던 것들 말하지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생명을 말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죠. 뭐 얼마나 풍성해요. 근데 휴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휴가 얘기하면 뭐 뻔한 얘기들 하잖아요. 뭐 집 나가면 뭐 무슨 멍멍 고생이라든지 뭐 가격이 쌌느니 비쌌느니 뭐 그 뭐 어떤 풍광이 아름다웠느니 그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막 거창하게 얘기하죠. 뭐 마음이 확 뭐 어떠고 막 이런 말 하죠. 그런데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느끼는 수준은 달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있는 집에서 찬양 부르며 세상 사람들 찬양 부릅니까? 유행가 뭐 부르겠죠. 찬양 부르며 찬양과 유행가가 뭐가 다릅니까? 결정적으로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 아니겠어요? 신령한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 읽으며 제 자신을 채워요. 그리고 또 비웁니다.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게 좋대요. 은혜 안에 있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리는 비처럼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로 제 심령을 채워주소서. 참 이 크리스찬의 감성. 우리 모두 이렇게 멋진 크리스찬의 감성, 성도의 감성 0980님처럼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우리 몸은요, 그 구성이 무척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작품이니 이를 데가 없죠. 그 중에 손만 보더라도요, 수를 세고 일을 하며 도구를 사용하고 목적지를 가리키고 그 쓰임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여기에 더해 또 영적인 손이 있습니다. 그날 그곳 천성에 이르기까지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성도의 손이죠. 김명선님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샬롬.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을 보내고 있지요. 교회에 가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떤 기도라도 다 듣기를 원하시는 정말 좋은 아빠이시지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내 기도를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지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내 기도를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으로 도착한 6183번님의 사연을 소개하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8살 딸이 요즘 자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요. 작은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이 믿음 잘 자라도록 응원해 주세요. 우와, 6183번님의 8살 딸은 밤마다 잠을 자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6183번님의 따님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말씀드렸을까요? 어떤 것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아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우리 6183번님의 8살 딸도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자라기를 전도사님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6183번님 사랑스러운 따님의 기도 모습을 사연으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윙윙 어린이 찬양팀의 주님 만난 날 함께 듣겠습니다.

0: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었어요. 말씀을 암송하며 경건한 모습,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어린이로 한 주를 잘 보냈나요? 와, 우리 친구들 정말 멋져요. 우리 열심히 암송한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첸트로 불러볼까요?
1: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2: 히브리서 12장 28절
1: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2: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1: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1: 다시 한 번 더
2: 히브리서 12장 28절
1: 경건함과
2: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0: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 챈트를 잘 들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천천히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뒤를 이어 교회의 지도자가 된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는 바울보다 어린 나이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바로 그런 디모데를 격려하고 힘을 더하기 위해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 친구들은 어떨 때 두려운 마음이 드나요? 친구들 앞에 서서 발표를 할 때? 아니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캄캄한 밤에 혼자 집에 있어야 할 때? 여러분이 두려워할 수 있는 많은 상황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두려워하며 마음이 쪼그라든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두려움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마음 세 가지가 있어요. 선물을 하나씩 풀어보며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선물, 능력! 능력!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힘이에요. 어려운 일이나 새로운 일에 용기 있게 도전하는 힘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세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외쳐보세요. 용기 내서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용기를 내보세요. 자, 두 번째 선물, 사랑!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도 바라보지 못하고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껴줄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스스로 꾸짖고 미워하지 않고 스스로 다독여줄 수 있는 마음, 친구가 실수했을 때 놀리지 않고 도와주는 마음, 내가 가진 좋은 것을 기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지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 정말 멋진 선물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세 번째 선물도 열어볼까요? 세 번째 선물, 절제! 절제!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조절하는 힘이에요. 조금 더 동영상을 보고 싶고, 조금 더 잠을 자고 싶고, 조금 더 게임하고 싶고, 화가 난다고 마음껏 화를 내고 싶은 상황에서도 이제 그만! 하고 그 마음을 멈추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것을 멈추고 화를 내고 싶은 것을 참아내는 마음이 바로 절제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세 가지 선물을 주기 원하세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외쳐볼까요? 능력, 사랑, 절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받고 두려움은 물리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챈트로 암송해 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극동방송 우리는 주여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앱 사연창에 악보라고 남겨주세요.

아멘. 친구들,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번 주 암송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암송하며 크게 외쳐볼까요? 능력, 사랑, 절제.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을 우리 마음에 가득 담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큰 소리로 챈트로 불러보기로 해요.

0: ミッションストーリー。친구들우리는우주어미션스토리시간에말해줄사람을보내주세요이야기를듣고있어요지난시간이야기를기억하나요 동물을사랑하는마음이있는올리오파는다른친구들이동물을괴롭히며놀때친구들의행동을말렸어요하지만친구들은그런올리오파를겁쟁이라고놀렸지요이런일을겪으면서도올리오파는선한영이동물과자신과이세상을만들었을것이라고생각했어요그래서자기에게선한영에대해말해줄사람을보내달라고3년동안이나기도했어요과연올리오파에게선한영에대해말해줄사람이찾아왔을까요우리함께말해줄사람을보내주세요다음이야기속으로들어가볼까요고고해가떠오르고아침이되었어요오늘도변함없이올리오파는기도했어요선한영이시여저는당신이있다는것을믿어요제발당신에대해말해줄사람을저에게보내주세요그러던어느날이었어요낯선한사람이올리오파의동네에나타났어요그는뉴기니섬과가까운호주에서온사람이었어요그사람의손에는검은색으로된책한권이들려있었어요친구들그책은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성경하나님의말씀인성경책이었어요그사람은성경을펼쳐들고는사람들에게이렇게말했어요
1: 저는호주에서왔습니다여러분들에게이책속에있는이야기를해드리겠습니다
0: 지나가던올리오파도그사람을보게되었고궁금한마음에멈춰서서열심히귀를기울이며그사람의이야기를들었어요그때올리오파는그만깜짝놀라고말았어요왜냐하면그사람이그동안자기가기도했던바로그이야기를하는것이아니겠어요
1: 선한영은바로하늘나라에살아계십니다그분은악령들보다더큰능력이있습니다
0: 그사람의이야기를들으며올리오파는무척신이났어요

0: 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지? 내 기도가 응답받은 걸까? 나는 이 소식을 듣고 싶어서 3년이나 기다렸잖아. 울리오파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 선한 용이 내 기도를 들으셨나 봐.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셨잖아. 나는 선한 형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거야. 친구들, 그 검은 책을 손에 들고 말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이셨어요. 선교사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1: 만일 당신이 이 선한 영을 믿는다면 그분은 당신의 생활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당신의 두려움을 없애주실 거예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당신이 죽은 후에는 선한 영과 함께 아름다운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0: 올리오파는 선교사님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나에게 선한 영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면 내가 가진 돈을 전부 드릴게요.
1: 아니에요. 돈을 내실 필요는 없어요. 선한 영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인데 바로 당신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귀한 피를 흘려주셨답니다. 바로 이 책, 성경이 그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신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기 원하신답니다. 올리오파, 선한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올리오파, 바로 그 예수님을 믿겠나요? 여러분, 과연 올리오파는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찬양 키즈의 예수님 찬양.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여름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두려움은 물리치고 능력, 사랑, 절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풍성한 한 주를 보내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이 있지요? 그 친구들은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 홈페이지 사연 참여란에 글을 남기거나 앱 사연창에 사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캠키즈 워십의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성화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화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가끔 마음속 고민과 염려의 크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커질 때가 있죠. 하지만 밤새 고민한다고 해서 내일의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맡긴다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머릿속을 맴도는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지난주는

명성가, 모차르트의 명성가로 여러분과 같이 했고요. 오늘은 찬송가, 독창이나 편곡으로 여러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중에 이 찬송가는 찬미에 속합니다. 언제나 찬송을 부르고 들어도 은혜스럽고 우리 삶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먼저 들으실 찬송은 너희 죄 흉악하나입니다. 우리의 죄의 크기보다 그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복음의 핵심을 담은 찬송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소프라노 이혜선의 노래인데요. 이 이혜선 선생님은 은퇴하신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찬양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말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프라노 이혜선의 너의 죄 흉악하나입니다.

너의 주의 흉악하나 소프라노 이혜선의 음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찬송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가 있죠.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받는 어떤 핍박, 그런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이 안 가지만은 그럴 때 더욱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르간 연주로 듣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인 신동일의 연주입니다.

환란과 핍박 중에도 오르간 신동일이었습니다. 드릴 찬송은 찬송가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이 곡은 맹인 여류 시인인 파니 크로스비 여사가 찬송시를 썼는데요. 파니 크로스비는 아시다시피 태어나서 6개월 되던 해 실명을 해서 평생을 맹인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 복음 찬송 작가 또 평신도 그리고 성악가 오르가니스트 맹인 오르가니스트라는 말이죠. 맹인 학교 교사 많은 집회의 강사 그리고 상담자로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오늘 들으실 찬송 오늘 모태트 합창단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모테트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찬송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는 찬송입니다. 다 아시는 찬송이시죠? 이 찬송 가사는 굉장히 오래된 가사입니다. 중세 수도사 베르나르, 지금부터 1000년 전 사람인데요. 그분이 예수 둘지스 메모리아라는 이제 라틴어인데, 예수를 생각하는 일이 참 달콤한 일이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said 뭐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얼굴을 뵙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우리 그쵸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데 그분을 배운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곡의 원제는 Saint Agnes라고 되어 있는데요, 304년,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이죠. 그때 순교한 13세의 어린 소녀의 이름을 따서 이 곡의 제목을 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연주는 성결대 콘서트 콰이어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호와 함께 성화산 찾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찬송가로 여러분과 함께 산책하고 계십니다. 9주를 생각만 해도 성결대 콘서트 과외였습니다. 이번에는요,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여사가 1856년 전염병으로 자녀들이 모두 죽은 후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신의 병약한 육체의 고통과 번뇌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되찾고 쓴 찬송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의 남편인 장로교 목사 프렌티스 박사가 이 시를 나중에 발견했고 윌리엄 던이라는 사람이 곡조를 붙여서 찬송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들으시는데요. 이 곡은 이제 원래는 찬송가가 아니었는데 요즘 찬송가로 들어가 있죠. 말롯데 주기도문입니다. 네, 이 곡을 이제 김기영 씨가 편곡을 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원곡을 들을 때마다 조금 변화를 시켰는데 더 극적이고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연속해서 들으시는데 박신호 과외의 노래로 들으시고요. 주기도문의 독창은 나소영입니다.

네,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연속해서 주기도문 들으셨습니다. 박신화 화요였습니다. 이번에 들으신 찬송은요, 이것도 두 곡 연속해서 들으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이 곡은 무반주로 노래를 부르는데 경동교회 찬양대가 무반주로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한 곡 참 많은데 그 곡과 험한 시험 불속에서 잘 아시는 찬송이죠. 이 두 곡을 연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최승환이 지휘하는 경동교회 찬양대입니다.

교회 2부 찬양대였습니다. 이제 찬송과 독창으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항상 주날개 밑에서 편안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항상 날개 밑에서 우리를 편안히 쉬게 해주십니다.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추운 날개 및 편안이시네 소프라노 신영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보에와 함께하는 찬양 들으시겠습니까? 오보에라는 악기 참 신비한 소리를 냅니다. 바로크 음악에 특히 바하의 음악을 들어보면은 오블리가토, 그러니까 독창과 함께 나오는 솔로 악기로도 많이 쓰여지죠. 지금도 많은 곡에 오보에가 나타나서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준비했습니다. 오보에 연주의 우경민, 합창은 이화 챔버콰이어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오보의 우경민 합창 이와침 목화였습니다. 이번엔 국악 연주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에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가 모두 찬양해야 됩니다. 시냇가의 심은 나무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국악단체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시냇가에 심은 나무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세 곡 연속해서 들으시겠는데요. 먼저 어둠밤 시대리니, 소프라노 곽신영의 음성이고요. 두 번째는 구주여 광풍이 불어, 인천시립합창단.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아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나 속죄함을 얻은 후, 박신호 가요입니다. 이제 이 세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선거산책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호였습니다. 편안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보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도서는 모키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역시 이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2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는 향기가 있죠. 그 향기로 이 사람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용서의 향기, 감사와 기쁨의 향기, 생명의 향기, 희생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와서요. 주님을 전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샤론을 꽂으신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랑으로 피어나기를 노래했던 샤론의 꽃 예수, 박진희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라마르 보슈만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고선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 이름 예수, 바리톤 김동섭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배주은의 그 이름 예수,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쁨, 생명, 평화,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클래식화의 찬양이었고요. 그 사랑 얼마나 바리톤 박상욱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번의 사랑 고백보다 한 번이라도 나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어야겠고요. 1000마디의 말로서가 아닌 진실된 무릎 꿇은 기도로, 묵상으로, 또 작지만 주님의 뜻을 행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향기를 뿜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향기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이웃에게 가득하여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로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세계적인 문학가 찰스 디킨스는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불행보다 현재 누리고 있는 수많은 축복에 대해 먼저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손에 없는 것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아주 작은 문제에 온 마음을 빼앗겨 이미 누리고 있는 수많은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곤 하는데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얻는 이 소소한 일상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당연히 누리는 권리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순간이 나를 향한 주님의 깊은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을 둘러싼 작고 소소한 기쁨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불평의 시선을 거두고 은혜의 눈을 활짝 열 때 마침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풍성하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힘의 저자 데보라 노블은 감사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며 감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때 엄마, 아빠 다음으로 고맙습니다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품기까지는 0.3초의 시간이 걸리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뇌에 전달되면 시상하부에서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물질이 나와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감사의 인사를 두 번만 해도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할 때와 웃을 때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가장 많이 생성됩니다. 셋째, 우리 근육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이완되고 체온은 마음이 안정될수록 올라가는데요. 감사를 표현할 때 근육이 이완되고 체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라는 감정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지나온 날들은 감사한 일들의 집합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숨쉬듯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성공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의 절반은 칭찬이고 행복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의 절반은 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는 행복한 삶과 직접 연결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감사의 조건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감사는 평소와 달리 특별하고 좋은 일에 대해 표현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렇게 뭔가 대박이 터지는 경우에만 감사한다면 감사할 일은 찾기 어렵겠죠. 오히려 일상에서 감사를 찾아서 느끼고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니죠.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의 시작은 기적이었는데요. 만나는 밤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모양은 가시 같았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보고 이게 뭐야? 하고 말했는데 이 표현이 곧 만나의 뜻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만나가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 백성들은 감사를 잊고 오히려 불평을 했죠. 이 이야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는 그만큼 숨겨진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하다라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일상에서 기적을 발견해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물 한 잔을 마셔도 나무 그늘 안에 쉬고 있어도 기적입니다. 매일매일 감춰진 기적을 찾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했다. 왕께서 저희를 불 속에 던지신다고 해도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의 불타는 화덕에서, 아니 그보다 더한 불구덩이에서도 능히 저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왕이시여, 저희에게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명한 우상 숭배를 거절하자 왕은 불타는 화덕에 던지겠다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평안을 앗아갈 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내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괜찮았습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길 바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평안이 밖에서 안으로 온다고 생각하지만 평안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두려움과 걱정이 제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믿음과 평안을 지키십시오. 불 속을 걸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함께 계실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해를 입지 않고 나올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붙들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화가가 자신의 제자에게 온통 캄캄하고 칙칙한 물감만 칠해진 도화지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제자는 의아해하며 어둡고 볼품이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화가는 미소를 지으며 그 어두운 바탕 위에 몇 가지 밝은 색채를 덧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도화지에는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눈부

푸시게 빛나는 아름다운 별빛의 명작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두운 바탕이 없었다면 이 별빛의 맑고 찬란함도 결코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것이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도화지 위에 그려지는 하루하루 역시 이와 참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세상은 화려하고 성공적인 순간만을 축복이라 부르지만 우리가 걸어온 캄캄한 시간과 눈물의 골짜기조차도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이 내 삶의 도화지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조각을 주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 보면 어떨까요? 뜻을 모를 시련까지도 아름다운 은혜로 바꾸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아, 우리의 사랑은요, 그 사랑을 받는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리 앞에 천 명이 지나가면 우리는 각 사람마다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의 사랑은 상대의 외모나 성격에 따라 달라지고 천 명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몇 명 찾아내도 우리의 감정은 시시각각 요동을 칩니다. 하는 태도를 봐서 계속 사랑할지를 결정하죠. 우리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온도를 조금도 바꿀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 아닌 그분의 내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착해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씨가 고와서?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일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선하심과 인자와 위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네, 향기로운 찬송,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임재청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들으시고요. 클래식 화요의 찬양 이어집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전 11장 9절 말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 사람을 대할 때 그의 첫인상을 신뢰하고 자신의 직감을 따르라는 얘기를 흔히 듣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알아가면서 사람을 평가하려고 마음먹어도 관계를 처음 맺을 때 상대가 보여준 부정적인 인상을 극복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첫인상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 또 그것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첫인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가끔 그 인상이 부정적일 때 우리는 상대를 멀리하거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반점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때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지금의 우리는 이전의 우리가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들을 용납해 주자.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전 11장 9절 말씀.

We shall see his lovely face. 디스커버리 싱어즈의 아카펠라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찬양이 써 행복한 시간. 지금 여러분은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은요. 내 모습 이대로 노수미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정결한 그릇 김정희님의 피아노 연주 찬송 국립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의 사랑은 완전하고 무조건적이고 강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신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칼럼니스트 린제이 엘리자베스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우리 각각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렬하며 이 사랑에 기대어 아가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되면 우리 역시 이웃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그 사랑 누리며 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손영진님의 하나님의 사랑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1: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12번째 이야기. 예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되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야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기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화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열정이 과했던 탓에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다소 과격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했다가 미워하고 존경했다가 싸우기를 반복하는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다른 동료들보다 훨씬 감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 열정은 오늘 이야기를 흥미로운 관점에서 전해드릴 것입니다.
2: 제 이름은 시몬입니다. 주님은 저를 베드로라고 부르시는데 그건 돌과 바위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저를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저의 외모를 나타내는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키도 크고 강한 근육과 대담함을 소유하고 있었으니까요.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한 덕분에 강한 체력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우물가를 지나가면 물을 깃던 여인들은 고개를 돌리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깨에 힘을 주고 힘차게 걸었지요. 저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의 남자다움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주 예수께서는 누구보다 많이 저를 가르치고 타이르고 꾸짖고 훈계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는 저를 축복하고 과분한 영광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또 저는 충동적이고 성미가 급한 편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고난을 겪기도 했지요. 지난 3년간 저는 동생 안드레 그리고 다른 10명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저희는 넋을 잃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탄은 무려 40일간 예수님을 현혹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40

0: 2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1: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으로 바꿔보아라. 왜 물과 음식을 안 먹는 것이냐?
2: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빵이 육신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영원히 보호해 주느니라.
1: 이 화려한 세상과 왕국을 보아라.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니 원한다면 누구에든 줄 수 있지. 나를 숭배하라. 그러면 모두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너는 비극적인 운명을 회피하고 고귀한 왕자가 될 수 있다. 시간 끌 것 없이 지금 당장 받겠다고 하라.
2: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고 하였다. 그렇지 못하면 비난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나는 창조주를 멀리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나는 오직 그분만을 섬길 것이다.
1: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아라. 여기서 몸을 던져 보아라. 그러면 그분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들어 올려줄 것이다. 그러면 대제사장도 너의 권세를 믿을 것이고 온 세상이 네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지 않겠느냐.
2: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적혀 있느니라. 물러가라! 더 이상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3: 그 후 사탄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인생에는 위험한 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마의 위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더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4: 베드로 형, 가끔은 집을 나온 게 후회되지 않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심한 적은 없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운명일까요?
3: 안드레, 나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 우리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물론 가족과 친구들이 보고 싶기는 하지. 그렇지만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을 보았다. 우리는 약속의 메시아를 만난 거야. 우리가 따를 사람은 오직 이분 한 분뿐이야.
4: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가 본 걸 아마 못 믿을 거예요. 저조차도 가끔은 믿기 힘들 때가 있으니까요. 장님, 절름발이뿐만 아니라 온갖 환자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한 소년의 도시락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해요. 출발할 때만 해도 바다가 잠잠했는데.
5: 자, 돛을 내리고 노를 단단히 잡아라. 바람 속으로 저어가자.
4: 어? 저게 뭐지? 어? 유령이다! 귀신이야! 어,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다들 노를 저어요!
5: 노를 저어!
2: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인이라.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5: 주님! 정말 주님이 맞으시면 저도 물 위를 걸어서 거기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
2: 오거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내게서 눈을 떼지 말아라.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4: 안 돼! 하지 말아요!
5: 저거 봐! 뭐라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어!
4: 베드로 형! 제정신이에요! 이 파도를 봐요! 어서 돌아와요!
5: 내가 물 위를 걷고 있어! 정말로 물 위를 걷고 있다고! 이런 걸 상상이나 해봤어?
2: 나와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다.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5: 파도를 조심해! 넘어지면 안 돼!

0: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은 우리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온갖 종류의 기적이 일어났고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중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충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내쫓을 수 없는 마귀를 만나고 나서는 다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귀는 주님의 권세로는 쉽게 쫓아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생각했던 만큼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이 남은 모양입니다. 주님의 인도와 인내하심 아래 우리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1: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축복을! 우리의 조상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축복합니다!
2: 호산나!
1: 호산나!
2: 호산나! 호산나!
3: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모두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주님의 영웅 대접을 받으며 왕처럼 도시로 입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들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4: 현혹되지 말아라, 베드로야. 며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라고 외쳐낼 것이다.
5: 선생님, 전부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들 주님을 왕으로서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저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4: 이들 중 몇몇은 변절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는 일을 맡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대부분은 몸을 숨길 것이다. 두려움에 떨면서 도시를 떠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나를 후원하는 사람은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구원을 위한 문이 곧 열릴 것이고 그 계시를 받을 자는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다.
3: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도시 전체가 주님을 보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모두 주님을 따라서 혁명에 가담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4: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는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했구나. 나는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온 것이다.
0: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유다는 은화 30냥을 챙기고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유월절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굽히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3: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이 누구이신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4: 너희 모두가 나를 저버릴 것이다. 시간이 되면 내 옆에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 목동을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란 말씀이 있다.
3: 아닙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 곁에 남을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4: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오늘 밤이 가기 전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3: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을 보호할 것이고 주님이 죽으면 저도 죽겠습니다. 전 당신이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5: 예, 주님. 저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6: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5: 예, 주님.
0: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저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친 뒤였는데 뭔가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들어 올리시더니 감사를 드리고 빵을 쪼개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은 인간을 위해 부서진 당신의 몸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저희 보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0: 다음은 잔을 들어 올리시더니 마찬가지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에게 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쏟은 나의 피다. 나는 지금부터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하는 그날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저희들은 모두 당황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2: 내 마음이 무겁구나. 우리가 늘 가던 올리브나무 과수원으로 가자. 그 어떤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시기이다.
3: 저 별들을 보십시오. 하늘은 맑고 별들은 빛나고 있습니다. 바람도 잔잔한 것이 고기를 잡히기도 좋은 밤이군요. 전 이런 밤을 정말 좋아합니다. 평온하고 시원해서 뱃사람들을 위로해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2: 그렇구나, 베드로야. 하지만 오늘 밤은 절대로 고요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배신을 당할 것이다. 오늘 밤 나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내가 오늘 밤 얘기한 것들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냐?
3: 죄송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그만해.
4: 시냇물 색깔이 이상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바친 제물이 많았는지 아직도 검붉은 핏빛입니다.
2: 오늘 밤 제물 하나가 더 바쳐질 것이다. 나의 피가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시냇물처럼 흐를 것이다. 모두 여기서 멈춰 기도를 드리도록 해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나와 함께 조금 더 가자꾸나. 여기 앉아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드려라. 나는 혼자 더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너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미 많은 수모와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이 고난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모욕을 꼭 견뎌야만 합니까? 사람들에게 제가 능욕을 당해야만 합니까? 이 잔은 저에게 너무 벅찹니다. 인류의 죄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 오욕과 타락을 저 혼자서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시여, 제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0: 죄의 무게가 예수님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책감, 고통, 슬픔, 증오, 눈물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자 신입니다. 그분은 수천 수만의 죄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민족이 말살당하는 모습을 보셨고 온갖 사악한 행태를 보셨습니다. 잔인한 인간이 한 가족을 강탈하고 아이들을 죽이는

0: 모습을 보셨습니다. 세상에 온갖 악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짐이 너무 무거워 예수님은 비탄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그분 위에 놓여졌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신성한 분이 아니었다면 이를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저희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는데 저희들은 그때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1: 시몬, 네가 자고 있느냐? 나를 위해 이것 하나조차 못한단 말이냐? 단 한 시간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단 말이냐? 내가 슬퍼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베드로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0: 기도하겠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2: 예,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슬픔과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0: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한과 야고보도 같이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저의 이름만 부르셨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분의 얼굴과 옷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견뎌낼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저희를 깨우셨습니다. 너무나도 창피했습니다. 잠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실패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아버지, 당신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잔을 제게서 거두십시오. 하지만 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1: 너희들 모두 또다시 잠이 들었구나. 이제 그만 됐다. 난 이미 배반을 당했다. 저기 배반자가 오는 것을 보아라.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팔려가는구나. 그 자는 3년간 나와 함께 다녔지만 은화 몇 냥에 나를 버렸다. 그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2: 주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온 세상이 너무 고요합니다. 마치 세상이 숨을 멈춘 것 같습니다.
3: 예수님, 사람들이 횃불과 무기를 들고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군인들입니다. 가서 맞서 싸울까요?
4: 저도 그들이 보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싸우자!
2: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1: 나는 반역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야, 너의 칼을 채워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5: 귀를 다시 붙였어! 잘린 상처가 다 나았어! 이럴 수가!
1: 내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그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전에서 설교를 해왔지만 너희는 나를 잡으러 오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 야밤에 몽둥이와 무기를 들고 나를 찾아왔구나. 나는 도살될 어린 양처럼 조용히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0: 저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조금 가다가 되돌아와서 군인들을 뒤쫓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연루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처에는 있되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0: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어지러웠습니다. 겁먹은 어린아이처럼 몰래 뒤따라가며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분은 돌아서서 저를 보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1: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으며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삶을 통해 그분을 따르기로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성장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분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 속에서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뒤 여러분이 같은 기도를 하도록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삶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는 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매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저의 주님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를 따라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삶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는 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매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저의 주님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12번째 이야기 예수.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 보내셨나요?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별다를 것 없는 소소한 일상이 반복되고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십자가와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운데 나를 살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찾은 정답은 주님이 주시는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려주셨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현실이라는 또 환경이라는 벽을 바라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 반복되는 듯한 일상 속에서도 내 삶을 기대하게 만드는 힘.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를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주신 기대와 소망에서 비롯됩니다. 그 아름다운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오늘도 힘차게 그리고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하늘 소망, 소망의 바다의 목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만들어 갈 텐데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업 뽀또야에서 말씀카드 액자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5807님, 늘 주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은혜 많이 주실 줄 믿고 잘 다녀오십시오. 7982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길 기도하며 듣고 있습니다. 저는 안산에 있는 미루샘 교회 이라엘 사모라고 하고요. 나는 믿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사모님의 진솔한 기도 제목 감사하고 주신 기도 제목을 이루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빛내라는 찬양 신청하셨는데요. 바로 이어드릴게요. 피아워십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문자 메시지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보내실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6282님, 예배 다녀오는 길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잠시 후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9507님, 이정현 PD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저희 교회에 마커스 워십이 오셔서 뜨거운 찬양과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양 신청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띄워주세요 하셨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접하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을지 가늠이 됩니다. 그 은혜 이어가시라고 바로 이어드릴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요. 좀 전에 신청하셨던 곡이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임채무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임채무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7894님, 마음에는 근심이 있고 환경도 녹록치 않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그리고 주님만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포를 주셨는데요. 아멘, 아멘입니다. 언제나 오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뢸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더욱 힘찬 한 주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홀리원의 목소리로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 꼭 마음에 새기시며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요술길 찬양사역자 구센입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면 가진 것의 소중함까지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2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뒤따라오던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질문은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걷다가도 계속 옆 사람의 길을 바라봅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기회가 주어졌는지,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하는지 비교하다 보면 감사보다 불평이 커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의 길을 설명해 주시는 대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맡겨진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의 걸음보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각 사람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찬양의 요술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순이와 함께 찬양의 웃음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똑같은 모습으로 부르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맡기신 길과 요한에게 맡기신 길이 달랐고 바울과 바나바의 역할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길이라고 해서 어느 한 사람의 부르심이 덜 중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모든 악기가 같은 음만 낸다면 풍성한 음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악기가 자신의 소리를 제대로 낼 때 비로소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앞에서 이끄는 역할이 맡겨지고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는 따뜻한 식사 한 끼와 작은 친절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사본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와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선물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내가 피워야 할 꽃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나만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나를 나답게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박진희님의 나의 부르심.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조금 단호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 말씀에는 베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인생까지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미래와 사명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미래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르심에 충실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짊어지려 할 때 마음이 참 복잡해집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 길을 허락하셨는지, 왜 나에게는 이 길을 주셨는지 모두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 빼앗겼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남의 열매가 아니라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어진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구선희의 목소리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올려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경비의 지금 여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예기치 않은 그런 상처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죠.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린 것 같은데 열매는 보이지 않아 지쳐 계시는 분도 이 방송 듣고 계시죠? 그런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깊은 아픔 속으로 찾아오셔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고 나아가길 소망하면서요.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에이맨의 세임을 얻으린 이유는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첫 곡으로 나눴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결코 늦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끊어진 소망을 이어주시고 메마른 삶에 새싹이 돋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주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요. 강찬의 찬송가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강찬의 내 맘이 낙심되며 또 김영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심플리 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선배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우리의 지는 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보았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면서요. 페르난도 올테가의 찬송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More love to thee.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Fairest Lord Jesus, Chris Rice의 찬양으로 만유의 주제 들었고요. 앞선 곡 More Love to Thee,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페르난도 올테가 그리고 캐시 트로클리의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with my soul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같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요, 광고판에 중고차 선전이었는데요, 보이는 것이 다입니다, 전부입니다 라는 그런 글귀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보이는 게 전부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믿음의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면서요,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피아 월십의 찬양으로 함께 같이 부를까요?

이는 내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피아월십의 찬양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노인팅, 그리고 지금 들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마커스 월십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제 마지막 찬양을 나눌 시간인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2절은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의 손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또 주님을 앙망할 때 세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게이드 보컬 밴드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You are my all in all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아름다운 찬양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즉흥 여행이라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바다를 보러 갈까?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면 기차표를 바로 끊고 떠나는 거죠. 어디로 갈지 또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볼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참 소중한 자유라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북한의 동포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자유롭게 떠났고 또 보고 싶은 풍경을 마음껏 바라보는 일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북한의 동포들. 언젠가 그들도 가고 싶은 곳으로 자유롭게 떠났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고 또 우리와 같은 바다와 하늘을 마음껏 자유롭게 어디든 가서 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자유의 길에 복음의 빛이 먼저 비추기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또 북한의 회복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찬양으로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 북녘 땅에 정말 자유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이 주는 참 자유의 빛이 온 땅 구석구석 또 북한의 모든 동포들에게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이 시간은 단지 통일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하나 될 그날을 오늘부터 이곳에서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또 각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탈북민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이 시간 북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또 나아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 우리의 작은 기도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모퉁이들 선교회 정은주 간사님의 기도 편지로 함께합니다.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에 북한 성도가 보내온 편지를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북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의 편지를 나누고 기도합니다. 북한에서 7월 장마철에 섬이 고립되어 양식이 떨어져 굶게 되었다고 소식이 계속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못 들은 척하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보며 먹을 양식을 장만하여 쪽배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강을 건너며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 배에 앉아 주님한테 하소연도 해보았습니다. 주님, 저 늙으신 할머니들 때문에 제가 이 젊은 나이에 고생하다가 죽어야 합니까?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번 사역을 통하여 저 아주 먼 곳에 있는 내륙에 살고 있는 할머니와 그 밑에 식구까지 10여 명이 우리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양식 포대를 받아 앉는 순간 할머니의 입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말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나는 할머니의 손목을 꼭 잡고 나직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 말에 깜짝 놀란 할머니는 모르는 척하면서 너는 아직 모르는 일이니 더 묻지 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안심하세요. 우리 모두 다 예수 믿는 식구들입니다. 나는 기쁨에 넘쳐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너무너무 감격과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에야 마음 놓고 두 손 모아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자녀 구실도 못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억하셔서 이렇게 먹을 것까지 보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오늘도 굶주림 속에 있는 동포들의 애달픈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저희들이 능히 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지으시고 행하시고 성취시키셨습니다. 그 뒤에는 또한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특히 한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헌금들이 저희가 하는 조선 선교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때까지 빚도 없이 값도 없이 저희들의 선교 사역을 은밀한 중에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협력해 주시며 기도해 주신 모든 교회와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선 선교 동역자 드림. 오늘 나눈 내용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북한 선교에 헌신해온 사역자들과 현지 일꾼들에게 복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의 만주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북한 국경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의 문화혁명이 심하던 시기 만주 지역에 있던 조선족들 중에 많은 이들이 북한으로 이주를 했고 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중국에서도 북한의 친척 방문을 통해 왕래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고 북한에서도 중국의 친척 방문이 가능한 상황에서 서로 오가는 왕래가 빈번하였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경제적 위기가 몰아닥친 1990년을 전후해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이 이루어졌고 이때 만주 지역의 조선족 교회와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은 북한인들이 예수를 믿고 북한에 돌아간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들을 조선족 성도들이 북한을 방문해 돕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수고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북한에서 은밀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것을 숨겨야만 살아갈 수 있는 북한의 환경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들은 숨죽이며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홀로 때로는 소수의 무리가 고군분투하며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위로하고 힘을 돋우어 더욱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북한 성도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중국과 북한의 문이 활짝 열려 조선족 교회와 사역자들을 통해 북한 선교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성도들의 필요를 더욱 공급하고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자들을 통해 북한 성도들을 위로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님의 선교 편지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나눠주셨던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찬양 들으시며 북한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9일부터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시에서 제20회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 45개 국가와 지역의 선수들이 참가하게 되는데요. 북한도 이번 대회에 축구와 탁구, 역도, 유도, 레슬링, 복싱, 체조 등 14개 종목에 95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금메달을 기대하는 종목은 대표적으로 여자 역도가 있습니다. 리성금, 강현경, 송국향과 같은 선수들이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체조와 탁구에서는 남북 선수들 사이에 맞대결 가능성이 있어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참 특별합니다.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나라들도 같은 규칙 아래 한 경기장에서 만나고 서로 다른 국기를 가슴에 달고 있어도 경기가 끝나면 악수를 나눕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흔히 평화와 교류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 북한 선수단을 바라보면서 마냥 박수만 칠 수 없는 안타까운 소식도 보게 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일본으로 파견되는 선수들에게 국가정보국 관계자들의 밀착 감시를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훈련이 끝난 뒤에는 사상 총화가 진행되고 출국에 앞서 충성의 맹세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심지어 선수들의 직계 가족들에게는 신원 보증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선수들은 경기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받는 두려움까지 안고

국제 무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선수들에게 있어서 잘하고 오라는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반드시 조국의 영광을 증명하고 돌아오라는 무거운 명령처럼 들릴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은 분명 많은 선수들이 꿈꾸는 무대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가치를 메달의 색깔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메달을 따도 소중한 사람이고 메달을 따지 못해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존엄을 국가가 주는 훈장이나 성취에서 찾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사람은 어떤 국가의 선전 도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며 어떤 체제의 구성원이기 전에 존귀한 한 인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금메달이 가장 빛나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의 가치는 그 어떤 메달보다 귀합니다. 저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응원합니다. 동시에 북한 선수들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다만 더욱 본질적으로 그들이 몇 개의 메달을 따느냐보다 국제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자유롭게 웃고 대화하며 자신들도 우리와 똑같은 존귀한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남과 북의 선수들이 감시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패배에 대한 책임과 징벌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서로를 격려하며 경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의 국경선이 없어지는 것이 복음 통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북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땅히 존엄과 자유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복음적 평화 통일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남과 북의 선수들이 서로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 역시 경기의 승패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의 얼굴 뒤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삶과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다시 한번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한국교회, 한국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북한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주님께서 이루실 한반도의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김태희였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이징 국악 오희입니다. 삶의 현실이 모순되고 정의롭지 못할 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물음에 하나님은 줄곧 침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절망하거나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정한 때를 보고 계십니다.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고 믿음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김태정이 편곡하고 국악 프로젝트 그룹 끈이 연주합니다.

작곡가 김태정이 편곡한 아침 해가 돋을 때 국악 프로젝트 그룹 꾼의 연주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화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 음악 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청취자님들의 많은 성원과 애청 부탁드리면서 세미한 소리 국악선교단의 찬양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리고 송정리의 찬양,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세미한 소리 국악성교단의 찬양,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이어서 송정미의 찬양, 예수 나를 오라 하네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국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어서 노은아의 해금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리고 박수연의 대금 연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두 곡을 듣습니다.

0: 언제 들어도 은혜로운 찬양이죠. 노은아의 해금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리고 박수연의 대금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 성경 판소리 갈릴리 예수 앨범에 있고요. 마태복음 5장 8복을 노래로 삼은 8가지의 복을 전해드립니다.
1: 세상이 내팽겨쳐버린 그 가엾은 무리들이 모여드는 모양을 가만히 보시더니 이름을 알 수 없는 조그만한 산 위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천천히 오르시는디 아, 이 천하디 천한 무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오르는 것이렸다. 마침내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가뭄날 먹구름 같고 장맛비 한철에 땡볕 무리같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 그 첫 말씀은 8가지 복이라 했었다. 이제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8가지 복을 내쭉 읊어볼 터이니 한번 들어보시오.

유영석 작곡의 성경 판소리 갈릴리 예수 중에서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장단으로 이어지는 여덟 가지의 복 대목을 듣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서울 영락교회 시내가의 시무나무 국악성교단의 Forever Love를 들으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해였고요. 평소에 놓쳤던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구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 소망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언론이나 뉴스에 종종 소개되는 감동적인 미담 중에는 수십 년간 얼굴도 이름도 밝히지 않고 독거 노인들이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하거나 대형교회

가장 굳은 주차 봉사나 화장실 청소를 매주 도맡아 하는 평범한 성도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람들의 박수나 스포트라이트가 전혀 없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시지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분들의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깊은 감동과 함께 고개 숙여 존경을 표현하게 됩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남들 앞에 나서지 않고 끝까지 머물면 손해를 보거나 잊혀질 것만 같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저 밑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낮은 곳을 섬기는 이들의 그 노고, 그 수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 하면 추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 영광은 가장 순수하고 오래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에게 대우받으려 하거나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온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한 걸음 물러서서 낮아지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참된 영광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지요. 이 시간도 그런 영광의 시작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나목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장윤영의 겸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눈여겨보신 풍경이 하나 있었는데요. 손님들이 서로 상석,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눈치를 보면서 다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자리를 비유삼아 참된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셨죠. 세상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고 어떻게든 더 높은 자리를 꿰차야 성공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죠.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상석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반전의 원리를 말씀하시지요.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귀한 사람이 오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여 더 위로 올라가라 라고 이끌어서 높여준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발견하는 첫 번째 겸손의 원리는 자리를 향한 탐욕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결국 인간적인 야망에서 비롯이 되고 끝내는 부끄러움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직장이나 가정, 또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까지도 남들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스스로 왕관을 쓰려고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 겸손의 원리는 낮은 자리에서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초라하게 방치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지요. 내가 낮아져서 섬기고 있을 때 나의 진가를 아시는 주님이 친히 불러 세우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겸손의 원리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지요. 혹시 사람들 눈에 띄는 그 자리, 칭찬받는 자리만 쫓느라 조급해하지는 않았는지 좀 돌아보고 오늘 하루 우리가 먼저 남을 배려하고 굳은 일을 감당하는 말석의 자리를 기꺼이 택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가장 선한 때에 우리를 높이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닮아 그렇게 살아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청관웅 목사님의 겸손의 왕, 에스더 공의 주님 말씀하시면.

네, 두곡이상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청관웅 목사님의 겸손의 왕, 에스더공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상대성 이론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꼽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명성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음에도 평생 동안 자신을 높이거나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수로 제작하고 계실 당시에 이 학교 측에서 아인슈타인의 연구실 문패에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이렇게 거창한 직함과 함께 특별 대우를 제안했지만 정중히 거절하셨다고 해요. 대신 아인슈타인이 원했던 것은 딱 이름만 아인슈타인 딱 적혀있는 문패였다고 합니다. 또 자신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수많은 귀빈과 기자들 앞에서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나는 자연의 신비 앞에서 겨우 수수께끼 몇 개를 풀었을 뿐인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실력을 가졌음에도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고 낮출 때 그 권위는 오히려 더욱 빛이 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결국 추락하게 되겠지만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진정한 거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존경과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속으로 나중에 높임 받기 위해서 지금 낮추는 척 연기해야지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말씀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남궁송옥 옹기장이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피아오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남궁송옥 옹기장이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모인 화려한 자선 만찬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곳은 저마다 자신이 세운 기업의 엄청난 규모와 재산을 뽐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내 회사는 이번에 몇 조를 벌었다네. 그래? 그래 봤자 내가 이 업계 최고의 왕자라네. 하면서 서로 더 높은 상석을 차지하려고 목에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소란 속에서 한 노신사가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말석에 아주 조용히 앉아 혼자 식판을 들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본 한 젊은 신흥 부자가 어깨에 힘을 빡 주고 그 노신사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서 거만하게 묻습니다. 영감님, 도대체 어느 회사 대표입니까? 누군데 여기 이렇게 초라하게 앉아서 명함이라도 한번 봅시다.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전 세계를 주무르는 10대 기업 회장이요. 당신은 뭐요? 그때 노신사는 당황하거나 불쾌해하는 기색 없이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꼬깃꼬깃 대진 종이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젊은 부자가 코웃음을 치면서 뭐야 이게? 그래서 그 명함을 한번 딱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는데요. 그 낡은 명함에 적힌 이름은 바로 세계 최고의 부자이면서 거대 자선사업가인 빌 게이츠였다고 합니다. 이 젊은 부자는 자신의 얕은 지식과 교만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진실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거물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입을 열고 나 이래 그러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빛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높다고 소리치지 않아도 세상의 명예를 쫓아 상석을 탐하지 않아도 오히려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알아주시고 가장 귀한 때에 가장 높은 자리로 이끌어 올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이 시간 이 낮아짐의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그 사람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마커스의 주 은혜임을, 클래식 콰이어의 십자가 그 사랑.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마커스의 주 은혜임을, 클래식콰이어의 십자가 그 사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이미 30대에 신학자, 철학자, 그리고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로 유럽 전역에서 명예와 부와 지위를 누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슈바이처를 상속으로 대우했고요. 앞으로도 탄탄대로가 보장된 삶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슈바이처는

그 모든 명예로운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의학을 다시 공부한 뒤에 아프리카 람바레네의 오지로 들어가서 평생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가장 낮은 자의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슈바이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슈바이처가 세상을 떠날 때 전 세계는 슈바이처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장 높은 영예로 추앙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상석을 기꺼이 포기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말석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슈바이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겸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를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높이신다라는 진리를 슈바이처의 삶이 증명해 보였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도 겸손함으로 세상에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희즈빌의 내려놓음

네, 찬양 함께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희즈빌의 내려놓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연말 시상식 대기실에서 쟁쟁한 스타들이 카메라에 잘 잡히는 앞자리와 화려한 상석을 차지하려고 치열한 눈치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개그맨 A씨의 무명 시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 번은 선배님들과 PD님들로 가득 찬 대기실에서 개그맨 A씨가 너무 주눅이 들은 나머지 스태프들이 잡동사니 짐을 쌓아두는 가장 구석진 문 앞 말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려는 순간 방송국 국장이 대기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상석에 앉아 자신을 뽐내고 있었던 스타들은 한 명도 거들떠보지 않고 문 앞 구석에 있던 A 개그맨에게 성큼성큼 걸어가서 개그맨 A씨의 손을 탁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왜 이런 찬바닥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이 행사의 진짜 주인공이 당신이잖아요. 자, 일로 오셔서요. 맨 앞자리에 앉으시죠. 이렇게 말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날의 파격적인 깜짝 공로상 수상자가 바로 그 무명 개그맨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 말석이라고 할 수 있는 저 구석에 그 자리를 택했지만 잔치 주인의 눈에는 그 누구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세상은 자기를 높이는 데 노력하지만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자리를 챙기려는 그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요. 가장 선한 때에 우리를 높이실 주님을 신뢰하며 낮아짐에 미소를 짓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의 겸손의 왕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인도네시아의 에드레오 목사님이 강의 중에 말씀하신 예화입니다. 나눠드릴 건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방 10개가 있는 집을 가진 사람이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제일 좋은 방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마귀가 찾아왔어요. 집주인은 마귀와 열심히 싸웠으나 예수님은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서 마귀를 간신히 물리친 집주인은 예수님께 왜 돕지 않았냐며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소리 말게. 자네가 내게 준 이 방을 나는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네. 그러자 집주인은 10개 중에서 반인 5개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드렸다 여겼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마귀가 또 찾아왔을 때 집주인은 역시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다시 불평하는 집주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네가 내게 준 방 다섯 개를 내가 철통같이 지켜서 마귀가 얼씬도 못했다네. 그제야 집주인이 항복했습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모두 다 가지십시오. 그 다음날 마귀가 어김없이 다시 찾아왔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마귀를 맞이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귀가 깜짝 놀라며 꾸벅 절하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이 예화는 에드레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지어낸 이야기겠죠. 영적 싸움에 이기는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주신이가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고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주인 삶은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박희봉의 나의 안에 거하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내 삶의 주인이 진정 예수님이십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진정 예수님이십니까? 아, 저는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찔리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의 이 방향의 키를 내가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르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한 것은 아니었을까. 아, 집주인이 예수님께 항복했었던 것처럼 저도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삶의 유일한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올려주세요. 샵1069 우물정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수여됩니다. 때때로 신청곡을 올려주시는데 바로바로 들려지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면 이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 오프닝을 쓰고요. 기도하고 어느 정도 선곡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신청곡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려드리니까 꼭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문자 보내주시는 장경화 집사님, 또 이은영 집사님, 또 이외에도 이미사 권사님, 이미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별그대를 애청하시고 참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데 저도 그런 여러분에게 저의 마음을 늘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의 문자를 보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믿음의 고백 같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김혜자의 피아노 연주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도 예수님, 내 삶을 주께 온전히 드리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오늘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빚으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급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어거스틴은 교만이 천사를 마귀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교만은 제대로 뿌리 뽑지 않으면 잘라내도 계속해서 자라는 잡초처럼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했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사랑과 헌신과 열정과도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넘어지기 쉬운 것이 교만입니다. 때문에 어거스틴은 신앙생활에서 겸손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참된 겸손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니스 게인즈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펜타토닉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살라이의 주님여 이 손을, 나는 비록 약하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범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하은의 샤론의 꽃 예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웅재의 내 주의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경미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신실하게 또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 그 이전에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죄의 것들을 담아두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기 위해서는 정결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죄사함을 얻었던 깨끗해졌던 그 모습, 그것을 지켜가면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야겠지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오늘도 죄의 것을 멀리하고 주님의 것을 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고 정결한 모습을 회복하기에 소망합니다. 정결한 모습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자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전해드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정결한 모습일 것 같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침범하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리를 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도 어느샌가 죄에 물들고 다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세상의 모습, 사단의 모습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구원함은 얻었지만 죄의 사람이 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더욱더 정결한 모습을 갖추기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극동방송은 AM 채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1188 극동방송 대부도에서 송출하고 있는 AM 1188kHz, 저 멀리 남쪽 끝 제주도에서 송출하는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를 통해서 저 북녘땅에 계신 성도님들 방송 잘 듣고 계시지요? 그리고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 복음의 귀한 소식, 또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함께 품고 계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방송하중 여러분들은 이 시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받으신 은혜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축복의 메시지와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그 메시지 꼭 남겨주세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먼저 만나보시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월요일의 날씨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은 약 3만 4천 명을 넘어서 3만 5천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잠깐 주춤했던 대한민국 입국 탈북민이 이제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 한국교회의 도움을 얻고 또 탈북 과정에서 탈출 과정에서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전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잠시 방학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그리고 북녘 고향 땅에 돌아가 하나님을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되겠지요.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곁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탈북민분들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철야예배 때 간증을 함께한 탈북민 청년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텐데요. 북한 군인으로 살다가 DMZ를 건너온 이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북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동포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겠네요. 북향민 신앙가정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 제가 오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었는데요.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합니까? 저 정말로 주님 때문에 충분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 계속 기도를 하던 와중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면요, 저는 고향이 북한의 함경남도 함흥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북한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다가 2011년에 북한군에 입대를 하게 됐고요. 사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주님께서 제 어머니의 그 태에서부터 저를 이제 만드시고 계획하셨겠지만 저는 주님께서 철저하게 저의 생에 이제 간섭을 하셨던 순간들이 막 알 것 같아요. 저는 언제부터였던지. 왜냐면 저는 우리 한국에서는 병무청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군사동원부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장래희망이 프로리그에 가는 게 꿈이었죠. 북한에서는 이제 주앙체육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제 저희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리그를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군에 나가거나 대학교를 가거나 이제 이래야 되는데 대학교를 가려고 해도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 나가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운전기술을 배워가지고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군에 나가면 편한 보직을 얻게 됩니다. 물론 군 생활은 한 13년 정도를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13년을 하더라도 운전기술을 배워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병무청 앞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제 문건이 도로 발송이 됐대요. 만약에 이걸 안 가면 너는 이제 군 기피자가 돼가지고 평생 그 뒤에 따라다닐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을 부랴부랴 해가지고 군에 나오게 됩니다. 군에 나왔는데 저는 최전방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북한의 그 최전방에는 전기가 없다고 하면서도 2200볼트의 고압 전기 철책이 있어요. 그 고압 전기 철책이 얼마나 이제 전기가 높은지 여러분 상상이 잘안 되실 수 있는데, 뭐 200kg, 300kg짜리 멧돼지가 거기에 걸리면 바로 바베큐가 됩니다. 사람이 걸리면 두 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리고 이제 220볼트의 전기 철조망이 있고요. 그리고 가시 철조망이 있고, DMZ 안에 수도 없이 깔려있는 지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탈주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이 DMZ를 뚫고 오는 과정을 비스무리하게 제가 넘어왔습니다. 그 영화를 제가 자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영화에 제가 배우로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철책들, 장애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때 2012년에 이제 그걸 다 부숴버리셨어요. 신병훈련을 받는데, 제가 군에 입대할 때 몸무게가 62kg인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신병훈련을 받다 보니까 몸무게가 48kg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신병훈련소에서 제가 그때 옴이라는 전염병에 걸려있는데, 너무 제 처지가 막 이제 처량한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제 모습이, 이제 가을 낙엽이, 이제 신병훈련소에 가을 낙엽이 부는데, 그 낙엽이 떨어지는데 막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막 너무 보고 싶고. 근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러니까, 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나의 지금 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건져주면 좋겠다. 아니면 부모님들은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다른 누군가가, 힘이 좀 있는 사람이 나를 이제 여기서 꺼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병훈련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서 저는 이제 자대를 배치받게 되는데 최전방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처럼 한국과 불과 1km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총뿌리를 맞대고 경계근무를 서는 거였죠. 한국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한 1년 전 군생활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철책이 전부 다 파기가 된 거예요. 근데 물론 그때 이제 한국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전단지도 주워보고 이러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생기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철책을 넘어서 오게 됐는데, 철책 넘고 들어오는 과정에 제발 밑에는 수도 없는 그 지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 군인들이 발견하고 저를 이제 막 총을 쐈죠. 근데 이제 그때 AK 총탄 12발이 제 머리 1m 위로 날아가는 그런 아찔한 상황도 있었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인간의 본능을 알게 됐어요. 아마 탈북민들은 다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나도 기도를 해봤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총알이 날아오니까 저는 그때 신의 존재를 몰랐는데 인간의 본능이 나오더라고요. 저 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마 이미 저를 찜하셨고, 그 철책을 부실 때부터 아마 계획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태풍 카눈이 불었는데 그 철책이 잘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 철책을 다 허무셨고, 그리고 이제 저를 그 상황에서 아마 다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밤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이거든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주님께서 그 총알이 빗발친데, 저는 제발 저 위에 누군가 있다면,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긴 밤을 괴롭고 외롭고 공포 속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눈을 떠가지고 다음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국정원이라는 데 가서 조사를 받는데 거기에서 종교활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갔던 곳이 기독교회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때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옥문이 열리는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저랑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믿겨지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러면서 수많은 탈북민들이 이제 막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들 웁니다, 찬양을 하면서. 뭐 누군가는 은혜가 돼서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제 자신이 처했던 그 중국에서 이제 당했던 그런 인권 침해들이 많이 생각나서 울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이제 다 붙여주셔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제 교회로 인도하는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계속 예배드리고, 훌륭하신 권사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러다 이제 막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돈 벌어보겠다고 하고, 뭐 회사도 다니고, 교회를 잠깐 떠났다가 방황도 하고, 그랬다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되게 얻어맞고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아, 그러다가 제가 16년에 독일로 가게 됩니다. 짧은 그런 선교 여행이었는데요. 헤른후트라는 곳이었어요. 지저스 하우스라고 해서 기도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계속 주님한테 반항할 때였어요. 주님, 제가 지금 그때 성경 통독을 할 때였는데요. 한 50쪽을 했을 때였습니다. 성경을 한 50쪽을 했을 때였는데 이 성경을 좀 알게 되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왜 부계는 없습니까? 당신은 잘 사는 나라에만 사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이제 질문하면서 대들었어요. 당신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다고. 그런 되게 불만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독일로 가게 된 거죠. 거의 끌려가다시피 가서 이제 별로 그렇게 막 탐탁지도 않았어요. 이제 뭐 새벽 기도 한다길래 거의 뭐 끌려가다시피 가서 이제 그래 뭐 기도한다니까 또 해야지 뭐 이러고 갔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그런 분이 키가 거의 뭐 한 187 정도 되는 고구의 선교사님이 새벽 4시 반부터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진지하게 울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모르니까 이제 몰랐는데 자기는 이제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날이 딱 밝고 보니까 그 앞에 그분의 진심을 그때 알게 됐죠, 제가. 한반도 지도가 있고요. 북한 지역에 핀이 막 꽂혀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와, 제가 그때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아, 주님,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하러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혼자서. 우리 찬양을 켜놓고 한 4시간 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데 결단을 하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저 오늘 여기서 결판을 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뜨거움을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완전히 등을 돌리고 다시는 한국 돌아가서 안 믿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막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한 3시간 지나니 갑자기 그때부터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는데 내 네 마음 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뭘 대체 뭘 하신다고요? 이랬더니 여러분 근데 저는 한국에 왔는데 너무나도 불만이었던 게요. 북한에서는 2,500만 명이 사는데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늘을 못 보게 합니다. 머릿속에 벌레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저는 한국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여기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기도에는 응답하시는데 왜 그들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밤에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제가 알아서 왔는데요 이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이놈아 니 잘났다. 니가 그렇게 그 DMZ에서 총알이 날아올 때 무섭다고 소리치지 않았냐. 그 공포스럽고 무섭고 그 DMZ에 니 홀로 있었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를 그 밤에 덮고 있었단다. 와 그러는데 여러분 주변에 자욱한 안개가 끼면서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을 그때 느끼게 됐습니다. 아 주님이셨군요. 주님 그 밤에 함께 하셨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확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그때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성령 충만했을 때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고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세상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때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열심히 삽니다. 아 그때부터 저는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배우자 기도를 이제 다녔던 권사님께서 아 하늘아 너는 이제 배우자 기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를 이제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너를 크게 쓰실 건데 배우자를 이제 그에 맞는 배우자로 이제 기도를 해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 권사님이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가지 정도를 적었는데 욕심쟁이여가지고 한 15가지를 적었는데 지금 좀 후회합니다. 한 100가지를 쓸 걸. 예, 예. 100% 다 들어맞았습니다. 진짜로. 목사님 딸이고 신앙이 좋고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사모님도 그러시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고 또 엄청 똑똑하고 예뻐요. 예. 그래서 이제 마침내 18년부터 오랫동안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이제 내년 4월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아, 주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저의 기도 응답에 하나도 거절하신 기도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이제 보통 기도를 하면은 수첩에 좀 다이어리에 좀 적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지나서 이렇게 쭉 돌아보면 거의 다 응답이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그럼 이제 막 동그라미를 쳐놓거든요. 또 이제 새로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잖아요. 신기하게 놀라울 만치 다 이제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의 새 별관에서 올해 1월부터 가동징후가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항로까지 위협받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량이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대외 무역 창구를 무역회사 중심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세관을 통과한 중국산 상품의 내부 유통은 여전히 개인 무역업자와 장마당 상인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유엔이 사용을 장려한 새로운 세계지도 도법의 대표 지도에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북방 4개 섬이 러시아와 같은 색으로 표시돼

일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지난해 유학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 4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국립사범대 한국어 학과와 한국어 교육연수센터가 신설돼 매년 60명의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최근 국제공동연구에서 지난 45억 년 동안 우주의 별 출생률은 60% 줄었지만 별의 재료인 중성 원자 수소는 29%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 통산 3085안타로 역대 최다 안타 기록을 보유한 제1교포 야구인 장훈 씨가 8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동아일보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평안남도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에 새로 지어진 별관에서 올해 1월부터 가동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선 별관은 2024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기존 시설 옆에 증축됐으며 실제 가동 정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IAEA는 별관 상층부에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 여러 대를 연결한 캐스케이드가 설치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에 신형 원심 분리기가 설치돼 북한이 우라늄 농축 능력을 높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영변에서도 기존 우라늄 농축 시설이 계속 가동되는 가운데 새로 건설된 시설의 냉각 장치가 올해 초 작동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IAEA는 영변의 새 시설이 최대 28개의 캐스케이드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분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강선과 영변의 시설 증설로 북한이 연간 6기 안팎의 핵탄두를 추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AEA는 북한의 전체 우라늄 농축 능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심포조선소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은 특이 활동은 없지만 핵실험 재개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데 이어 홍해 항로까지 위협받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량이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해양정보업체 케플러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사우디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320만 배럴에 그쳤습니다. 전쟁 발발 전 하루 약 700만 배럴을 수출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까지 이어지는 송유관의 가동률을 높이고 서부 항구를 통한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선박을 공격하며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행까지 위협하면서 이 우회로도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후티는 지난 7월 사우디 선박의 이동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후 최소 7척이 공격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가 아시아로 원유를 보내기 위해 수에즈 운하를 거쳐 아프리카 희망봉을 도는 장거리 항로를 이용할 경우 운송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지난해 한국의 사우디산 원유 수입액은 257억 달러로 전체 원유 수입액의 3분의 1을 웃돌아 수출 차질이 장기화하면 국내 원유 수급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대외 무역 창구를 무역회사 중심으로 재편했지만 세관을 통과한 수입품의 북한 내부 유통은 여전히 개인 무역업자와 장마당 상인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해산세관을 통해 의류와 신발 등 중국산 공산품이 대거 들어오고 있으며 수입 절차는 무역회사가 담당하지만 실제 돈을 대고 상품을 들여와 유통하는 것은 개인 무역업자들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중국 측 거래 상대와 직접 상품을 들여올 수 있었지만 당국이 공식 무역을 확대하면서 이런 방식은 사실상 차단됐는데요. 이에 따라 상당수 개인 무역업자들은 무역회사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일정 수수료나 수익 일부를 회사에 내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관을 통과한 상품은 평양을 비롯한 내륙 지역 장마당의 도소매상들에게 넘겨져 판매되는데요. 국영상점 등 공식 상업망만으로 수입 물량을 모두 소화하기 어려워 기존 민간 유통망에 대한 의존이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지역 간 상품 운송비가 2, 3년 전보다 박스당 70에서 150위안가량 오르면서 최종 판매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수입과 유통을 쥔 자본력 있는 무역업자들은 안정적인 이윤을 얻는 반면 장마당 소매상들은 가격 경쟁까지 겹쳐 돈벌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이쿼러스 도법 세계 지도에는 에터로후와 구나시리, 시코탄, 하모바이 등 북방 4개 섬이 러시아와 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또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취지의 주석도 달렸습니다. 반면 한국어판에서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한국과 같은 색으로 표시되고 독도라는 지명도 적혀 있으며 별도의 영유권 관련 주석은 없었습니다. 동해 역시 한국어판에서는 동해로, 일본어와 영어, 중국어판에서는 각각 일본해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표시됐는데요. 이쿼러스 도법은 기존 세계 지도에서 고위도 지역이 실제보다 크게 표현되는 문제를 줄이고 각 지역의 면적을 실제에 가깝게 보여주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4일 일본을 포함한 164개국의 찬성으로 이런 도법의 사용을 장려하는 결의를 채택했는데요. 다만 유엔이 승인한 것은 지도 제작 방식인 도법 자체이지 패터슨이 만든 특정 지도의 국경이나 영토 표기는 아닙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 점을 강조하면서 북방 영토에 관한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유학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지난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약 1,894만 명 가운데 유학 연수 목적 입국자는 50만 5천여 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약 8만 명에서 2022년 15만 명, 2023년 31만 명, 2024년 43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만 명을 넘어선 것인데요. 4년 만에 6.3배로 늘어난 규모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연령도 젊어 지난해 20대가 전체 방한객의 24.9%, 30대가 21.4%를 차지해 20, 30대를 합하면 46%를 넘었습니다. K-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산이 단기 관광뿐 아니라 한국어 학습과 유학, 연수 등 장기 체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서부 부하라 국립사범대에 한국어학과와 한국어교육연수센터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신설된 한국어학과는 한국어 교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해 매년 60명의 한국어 교원을 배출할 예정인데요. 함께 문을 연 한국어교육연수센터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와 한국 문화 행사를 운영하고 현지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들의 연수도 담당하게 됩니다. 부하라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자동차로 약 9시간 떨어진 서부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학교는 2023년 4곳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 기준 25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교육부는 부하라뿐 아니라 나보이와 우르켄치 등 인근 지역에서도 한국어 교육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협력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도시에서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주의 별 출생률이 지난 45억 년 동안 60% 감소했지만 별의 재료가 되는 중성 원자 수소는 29%만 줄었다는 국제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과학원 국가천문대와 유럽, 북미, 아시아 연구진은 중국의 전파 망원경 패스트와 국제 은하 관측 프로젝트 자료를 함께 분석했는데요. 먼 우주의 중성 원자 수소 신호는 매우 희미하기 때문에 연구진은 약 250만 개 은하에서 나온 신호를 겹쳐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별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원료인 차가운 가스가 고갈돼 별의 생성도 감소했다는 설명이 지배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별의 출생률이 60% 감소하는 동안 재료인 중성 원자 수소는 29%만 줄어 단순한 원료 부족만으로는 별 생성 감소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중성 원자 수소가 밀도 높은 분자 수소로 뭉쳐 별로 바뀌는 전환 효율이 낮아졌을 가능성에 주목했는데요. 다만 이 효율이 왜 떨어지고 있는지는 현재 기술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일본 프로야구에서 통산 3085안타를 기록한 제1교포 야구인 장훈 씨가 지난 9일 도쿄의 한 병원에서 8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1940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장 씨는 어린 시절 오른

왼손을 크게 다친 뒤 왼손으로 공을 던지고 치며 야구선수의 꿈을 키웠는데요. 1959년 도웨이 플라이어즈에 입단해 데뷔 첫해 퍼시픽 리그 신인상을 받았고 1976년에는 요미우리 자이언츠로 이적해 일본의 홈런왕 오사다하루와 중심 타선을 이뤘습니다. 이후 1981년까지 23년 동안 2752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 1푼 9리 504 홈런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통산 3085안타는 지금도 일본 프로야구 최다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제1교포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일본 야구를 대표하는 타자로 활약한 장 씨는 한국에서도 공로를 인정받아 1980년 체육훈장 맹호장과 200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야구 해설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며 한국과 일본 양국 야구 팬들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 14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 남한과 북한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의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전망되고요.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인천 19도, 서울과 수원, 강릉, 대전이 18도, 세종 17도, 춘천 1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인천과 수원 27도, 춘천 26도, 강릉 25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북도도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전라남도는 잿빛의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20도, 전주 18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30도, 전주 29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의 하늘도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경상남도는 날씨가 흐립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 전 지역도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제주 23도, 부산 22도, 울산과 대구 19도, 낮 최고기온은 부산과 울산 29도, 대구와 제주가 28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반면 자강도는 종일 하늘 맑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개성 17도, 신의주 13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27도, 평양과 신의주 25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는 대체로 종일 구름이 많겠고요. 함경북도 양강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청진 16도, 함흥 15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6도, 청진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늘에 구름 많이 끼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4일 월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함께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반기고 기뻐하시며 그의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하시리라. 그가 너를 지극히 기뻐하여 크게 노래하시리니.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영원한 생명, 그 천국 소망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상한 모든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마음을 기쁨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의 전능자 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서울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했고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까지 올려드렸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4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완전한 화합의 띠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평강이 오늘 하루를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또한 그 사랑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찬양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에 이어서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예라모십의 찬송 함께 올려드린 후에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제가 또 한 분의 친구를 소개해드린다면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이에요. 친구는 사랑으로서 친구임이 확인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친구로 삼을 수 있는 분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친한 친구를 이간하는 자라고 그랬죠. 사실 타마스 캠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The Imitation of Christ라는 책에 이러한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당신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때에도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마지막에 이르러 당신을 멸망의 고통에 빠뜨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오면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당신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의 신실함에게 맡기십시오. 모든 것이 사라질 때에도 주님은 홀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친구 없이 사는 것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지 못했다면 당신은 참으로 외롭고 슬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에 믿음을 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죠.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에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분을 내 친구로 삼을 수가 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랑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예수를 친구 삼아보세요.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말씀을 세 곡의 찬송 올려드렸어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리고 예수가 좋다오, 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까지 찬송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에 접어든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드보라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드보라 집사님 바로 한번 자리에 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또 1998년 고

0: 있어요. 그 제가 그때 팔려갔던 그 집은 조선 쪽이 없었고 다 중국 사람, 다 중국 동네였어서 가지고 조선 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거저 제가 혼자 그때 읽었던 말씀 그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1: 그러면 성경책도 접할 수가 없었고,
0: 네.
1: 주변에 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신앙인이 따로 계셨던 것도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 외웠던, 암기했던, 아니면 그 전에 봤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 되새기셨던 거예요.
0: 네.
1: 그때 기억에 나는 말씀, 구절이나 아니면 이야기가 있으세요?
0: 그 요한복음 그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이잖아요. 항상 제가 그 요한복음 말씀 제게 엄청 많이 제가 와닿았던 것 같고요. 네.
1: 어떤 부분이 그러셨어요?
0: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이렇게 떨어지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살수 없는 것처럼 정말 항상 하나님 안에 우리가 내가 그 하나님을 살아야만이 항상 제 마음에는 아, 내 하나님 안에 지금 내그 하나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엄청 계속 지금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한테는 아 정말 내 안에는 내게 되물이 내 내게 되물이 하나님이 있구나 항상 그 긍지감으로 항상 에 이래 안 돼도 아 우리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러고 기도하면서 이거 매일 그리 살았거든요.
1: 근데 그곳에서도 아들까지 함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럼 아들과 또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던 중국 그 땅에서 이곳에 들어오기까지도 또 한 번의 큰 결심이 필요했을 텐데 어떤 전환점이 따로 있으셨던 건가요?
0: 네, 우리 아들 5살 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아빠가 계속 지금 바람 쓰고 일안 하고 가정을 안 돌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보다 못해. 근데 그 아가씨까지 집에 지금 들어오는 그런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내가 너하고 못 산다 이래가지고 제가 아들을 데리고 지금 나왔어요.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일진 앞은 없었어요. 제 삶에 없어가지고 그 집으로 다른 집을 이렇게 동거살이 그런 집으로 새 집을 맡아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살다가 아무튼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어디 매가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는가 봐요. 제가 그 아빠하고 안 살고 나와가지고 제가 나가서 일하면서 이렇게 다니며 일하다 나니까 예수 믿는 그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로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로 지금 다니기 시작해서 그냥 처음 14년, 13년도인가, 14년도인가 그렇게 그때 그렇게 교회로 처음 교회한테 처음 가봤거든요.
1: 중국 현지 분이셨어요? 중국인이셨어요?
0: 네, 조선족, 조선분이었어요.
1: 그러면은 대화도 한국어로 편하게
0: 네,
1: 되고.
0: 조선분이니까 조선족 말 제가 했었는데 근데 그때 제 있잖아요. 중국 사람과 14년 동안 같이 살다 나니까 조선말을 이 말이 말문이 나가지 않아가지고 듣는 건다 듣는데 말이 나가지 않아서 그 사람은 조선말하고 나는 또 중국말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중국 오상이란 데 있어요. 거기서 디지털 훈련해서 성경 공부 훈련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대학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네 저희들이 지금 공부 열을 배웠어요. 그때 거기서 제가 거기서도 조선말 아직 그 터지지 못했어요. 제가 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며 말씀을 또 나누며 배우고 그때도 열흘 동안에도 제가 지금 이 조선말 말 못했어요.
1: 그러니까 계속
0: 예,
1: 중국말을 십여
0: 중국말.
1: 년 동안 쓰다 보니까.
0: 13년 동안 중국말만 하다 나니까 조선말, 조선 사람 만나지 못하고 또 조선말 듣지 못하겠으니까 그것이 이제 자연히 이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예, 말 못했어요, 조선말로. 그래가지고 후에 그, 이렇게 디지털 훈련 열흘 동안 공부하고 그 후에 집에 가가지고 조선, 그 다음 성경책 가져왔어요. 성경책 가져와가지고 계속 성경 읽었어요. 하나님 그 성경을 통해가지고 제가 조선말 말하기 시작했어요.
1: 성경을
0: 그때부터.
1: 읽어가면서요.
0: 네. 그래가지고 저도 우리 아들도 조선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도 성경을 이렇게 매일 찍어 익혔어요. 제가. 내가 한 구절 읽고 우리 아들도 한 구절 읽고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익히면서 성경 읽으면서 저희 아들도 조선말도 익히고 조선학교 제가 붙였거든요. 후에 네. 그 저가 아빠하고 같이 안

0: 삶을 다른 것이 또 왔어요. 다른 곳에 이사 와가지고 그 설안이라는 데 와가지고 이사 와가지고 제가 거기서 우리 아들 공부시키고 또 우리 아들도 또 하나님도 영접하고 또 세례도 받고 매일 또 주일 학교도 다니고 네. 그리고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어요.
1: 자녀분도 중국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0: 네.
1: 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또 성경책을 가슴속으로 계속 드내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그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0: 네, 맞아요.
1: 그때 가장 붙잡고 또 기도했던 성경 구절이 있으신가요?
0: 그 사도행전 그 1장 8절 말씀,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은 오직 성령이 너한테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너의 증언이 되리라. 이 네. 말씀 있잖아. 하나님 저에게 그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 어디서 받았느냐 하면 제가 그 디지털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 네. 주셨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성경 공부하면서 거기서 또 방언 기도도 받고 방언도 은사도 받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그때 그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네. 그때 그렇게 받았어요.
1: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네. 중국의 네. 여정을 또 그렇게 이끌어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한국행에 오르기까지도 은혜의 여정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저희가 그 이야기는 오늘 잠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0: 네.
1: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착 2개월 차에 함경북도에서 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저희는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복례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붙들 때 굳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며 오늘 하루도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소망과 함께 오늘의 첫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올려드릴게요. 찬양 바로 함께 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하고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가운데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하고 있는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님과 만나는 시간 김 대표의 내돈내산 이어집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우리 10여 년 전에 북한에서 이곳으로 이사 오신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아, 이 선선한 가을날만 되면 또 이곳저곳 놀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1: 네.
0: 우리 대표님은 좀 어떤 테마에 어떤 가을날을 좀 보내고 계실까요?
1: 아, 저는 지금 이게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우리가 네. 해마다 하는 게 봄이에 봄철하고 특히 가을철에는 저희 이제 동양 친구들 있잖아요. 뭐 그룹이 3명, 뭐 5명 이렇게 여러 명씩 모여가지고 산에 이제 등산을 가요.
0: 등산이요.
1: 네. 그러니까 평일에 출퇴근할 때도 비가 오거나 아니면 뭐 너무 덥거나 할 때는 자전거를 못 하지만은
0: 네.
1: 대체로 이제 자전거 타는 이유가 운동을 하자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오래 살자면 운동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가을이면 제일 좋은 게
0: 네.
1: 날씨가 선선하기 때문에 이제 주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일하고 나서 주말에 등산 갔다 오는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등산을 이것저것 가고 나는데
0: 네.
1: 이번도 등산 갔다 왔죠.
0: 네. 오늘 그래서 또 등산에 대한 내돈내산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바로 함께 만나볼까요?
1: 네.
0: 지난 주말 청계산 오리 훈제 바베큐 4인분에 13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등산에 대해서 우리 준비를 해주셨다고도 제가 여쭤봤는데 오리 훈제 바베큐를 가져와 주셨어요.
1: 아, 맞습니다. 아, 사실 이게 등산하면
0: 네.
1: 운동하자는 목적에 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아, 저희가 지금 이번에 간 것도 청계산 등산로를 갔었어요. 해마다 자주 구축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등산 갔다 내려오는 그게 거리상도 괜찮기도 하지만은
0: 네.
1: 더 중요한 것도 내려오면 이제 그 밑에 우리가 유명한 이제
0: 네,
1: 오리 고기 그 바베큐 집이 있어요. 훈제엔 바베큐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먹죠. 근데 아, 난 어떨 때 이런 생각 들어요. 아, 이 운동하려고 목적이 갔는데 운동하고 나서 살 좀 뽑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또 먹고 나니까 안쪽으로는 근데 또 그것도 그대로 또 재밌긴 해요. 그래서
0: 네.
1: 먹는 게 부담 안 되는 게 운동했으니까 또 부담이 안 되는
0: 그럼요,
1: 거예요.
0: 그럼요. 그리고 맛있게 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운동하고 나면.
1: 네. 정말 고소하고 맛있고 정말 그렇죠.
0: 근데 이게 오리 훈제 바베큐를 그렇게 4인분에 13만 원으로 드셨다라고 먼저 얘기를 나눴는데
1: 네.
0: 근데 바베큐
1: 네.
0: 오리
1: 네.
0: 훈제. 사실 네. 이게 북녘 주민분들에게 좀 생소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1: 오리 고기는 다 알죠. 근데 훈제라는 것도 좀 듣긴 하지만 보통 북한은 훈제는 못 해 먹어요.
0: 네.
1: 북한은 일반적으로 저 불고기 해 먹자 하면 오리 고기를 거저 썰어 가지고 이런
0: 볶아서
1: 볶아서 먹는 식으로 아니면
0: 네.
1: 이제 또 철판에서 구워 먹기도 하긴 하죠. 근데 그렇게밖에 못 먹죠. 근데 한국은 이게 잘 재워 가지고 양념이 잘 재워 가지고 그다음에 불고기처럼 이제 구워서 먹잖아요. 근데 훈제를 하는 거는 한번 훈제했던 걸 가지고 또 이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참 다양한 이제 요리가 있는데
0: 맞아요.
1: 참 이게 북한은 그것도 일반 오리고기 먹기도 어려운데 한국은 오리고기 먹더라도 너무 다양한 걸 먹으니까
0: 네.
1: 근데 이 이야기했던 이 집이 있잖아요. 진짜 잘하는 집이에요. 한번 가고 나면 이게 정말 이제 뭐처럼 중독돼 버려. 이제
0: 오리고기 그러니까, 기준이 예. 높아지는군요.
1: 예, 진짜 잘했어요. 봉사도 그렇지만 거기 한 번에 이제
0: 네.
1: 우리처럼 등산 가고 내려와서 먹는 분들 보면
0: 네.
1: 엄청 이제 그 마당에 야외 식당까지 쫙 다 꾸려놓거든요. 한 몇백 명 돼요. 한 번에 먹는 게 그렇게 커요.
0: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북한에 계실 때는 이 오리를 드셔보신 적이
1: 먹기는 했죠. 근데 흔하진 않죠. 북한도 오리 목장이 함경도에 뭐 강포 오리 목장 뭐 이런 오리 목장이 몇 개 돼요.
0: 아, 그래요.
1: 근데 한국은 비교 안 되게 많은 데다가 오리 그럼요. 목장이 많거든요. 달국민도 네. 오리 농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외에서도 들어오는 또 오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분들 오리 소비가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놓고 봤을 때는

0: 북한에서는 오리고기를 일반인들이 먹기 꽤 어렵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오리고기도 평양에서 이제 동문의 오리고기 집 가보면 네. 오리고기가 귀하니까 오리고기 돼지고기 같이 이제 봉사하는 게 많아요. 1대1로.
1: 돼지보다 오리가 더 귀해요?
0: 귀하죠. 그러니까 물론 돼지고기도 북한 사람들한테 귀하지만은 네. 그래도 오리가 더 귀해요. 네, 그래서 오리고기를 더 즐기죠. 왜냐하면 오리고기 맛 자체가 돼지고기 맛보다 더 좋잖아요. 그리고 네. 건강상으로 오리 기름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혈액에 나쁜 영향을 적게 주는데 돼지고기는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리고기가 더 귀하죠, 북한에서도.
1: 참 통일되면 네. 서로 오갈 수 있으면 우리 북녘 주민분들에게 세상에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0: 그렇죠.
1: 정말 많이 소개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어요.
0: 맞습니다. 참 이제 네. 저는 우리 탈북자분들이 지금 식당 운영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근데 그런 분들은 통일되면 목적이 무조건 이제 그 식당 그대로 북한에 가서 오픈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아마 우리 탈북민들이 그때 가면 북한에 음식점 식당들은 거의 다 독점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노하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럼 바로 이제 가서 이제 식당 건물을 사서 인테리어 멋있게 하고 바로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통일만 되면
1: 네.
0: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에 가서 자기 가까운 친척들 아는 분들 통해서 전파되고 하면 북한의 전역에 엄청 많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좋은 오리집들이 많아질 거라고 봐요.
1: 그리고 거기 입맛을 북한의 입맛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고
0: 그렇죠.
1: 그런 분들 중에서도 여기 서울 근처에만 해도 지금 사업이 굉장히 커진
0: 네.
1: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계신 북에서 오신 분도
0: 많죠.
1: 있으시고
0: 네.
1: 정말 많아요.
0: 네, TV도 막 소개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바다에 나가면 바다 양식하는 사람 다 있고 전복 양식하는 친구는 하나 엄청나게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전복 양식장을 꾸리고 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이제 탈북자분들이 여기는 여기 와가지고 이제는 너무도 이제는 그
1: 네.
0: 이제 30년 세월 됐잖아요. 탈북민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리 잡힌 분들 꽤 많아졌어요.
1: 아.
0: 네, 그래서 농장, 목장, 예, 그리고 가공업들, 식료 가공업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1: 네.
0: 물류업 있잖아요. 그걸 또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산 내보내고 하는 그런 것도 하는 분들 많아지고 참 이제는 여기 대한민국 와서 진짜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에 맞는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분들 꽤 많아졌어요, 지금은.
1: 얼마 전에 또 제 또래 농부, 북에서 온 청년 농부 하면서
0: 네, 청년 농부도 있죠.
1: 기사도 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다들 그렇게 여기서 네. 정착을 잘 해가고 살아가고 계신데 이렇게 의식주를 나누다 보면
0: 네.
1: 참 그 간극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또 4인분에 13만 원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비싼 가격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뭐 흔히 외식하면은 나올 만한
0: 그렇죠.
1: 1인분은 지금 보니까 3만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등산 갈 때 보면 우리가 이번에 내가 이제 쏜다. 내가 이제 한다면 다 번에 해요. 그러니까
1: 네.
0: 한국은 좋은 게 뭐냐면 N분의 1 해가지고 한 번에 가서 이제 나온 돈을 가지고 골고루 나눠서 동시에 내는 것도 있지만은
1: 네.
0: 우리는 그 문화보다도 우리가 이제 아직도 북한 때가 좀 더 많다 보니까 와서 이제 오늘 내가 냈다고 다음번 내 순서에 이렇게 암묵적으로 소리 이제 그렇게 해서 내는데 그러다
1: 네.
0: 보면 이거 먹은 것도 한 끼 먹는 게 한 사람한테는 그래 3만 원 정도 그래서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그것도 한 두세 시간 정도도 뭐 안 되는 그런 돈 비용밖에 안 되는데 충분히 잘 먹거든요. 충분히 잘 먹고 충분히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날 만나서 등산하면서도 이야기하고 내려와서 이제 먹으면서도 이야기하면서 북한 이야기도 하고
1: 네.
0: 여기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재밌던 이야기하면서
1: 네.
0: 그 이야기하면서 하는 게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삶의 그 고독함 외로움 한마디로 북한에 남겨져 있는 가족이나 형제나 친지들 그들을 그리는 마음이 여기서 또 좀 나가는 거죠 사실은
1: 맞아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 돈 내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이게 우리는 한국 와서 행복하게 일하면서 버는 돈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 너무도 자유롭고 누구 통제받지 않고
1: 네.
0: 또 그렇다고 우리가 이게 잘 먹는다고 감시할 북한은 좀 잘 먹잖아요. 뭔가 이렇게 돈 쓰잖아요. 그러면 저기 수입대 제출 어디서 나온 거지 하고 감시당하고 이런 사회가 아니니까 너무도 좋은 거예요.
1: 네.
0: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이런 등산한 날이면 토요일 날 가서잖아요. 북한은 토요일 날이면 정규 생활해가지고 생활총화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 오니까 생활총화 시간에

0: 뭐 자기 비판하고 남을 비판하는 뭐 호상 비판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너무 좋은 네. 거예요.
1: 서로를 향한 손가락 대신에 서로를 향한 예, 어떤 식사 대접.
0: 그렇죠. 그리고 서로 나가 웃고 떠들면서 네. 예, 그런 락을 누리는 게 그래서 대한민국의 삶이 보통 보면 수명 자체가 북한보다 거의 한 15년, 20년씩 막 더 길어서 우리 길잖아요, 한국은.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유롭고 행복하니까 잘 먹으니까. 예.
1: 그래서 오늘도 이 내돈내산을 준비해 주시면서도 대표님께서는 더 남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0: 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네. 사실 제가 북한에서도 국동방송을 네. 듣는 과정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무조건 북한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인 한국에 오겠다고 결심하고 생사를 걸고 왔잖아요.
1: 네.
0: 와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 같은 또 은혜와 그 복음 속에서 우리한테 누려지게 되는 그 복과 정말 만복이라고 하는
1: 네.
0: 이 삶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북한 주민들 그들은 정말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들음으로 그들한테 벌써 이제는 기적의 문이 열렸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말씀하면서도 참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들이 북한에서 국동방송을 들었으므로 내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난 항상 이제 말하는 것이죠.
1: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대표님의 목소리가 나가고
0: 네.
1: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는 게 또 하나의 성전에서 모인 모습 그리고 말씀에 떡을 떼며 나누는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으면서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완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내돈내산을 그 일상을 나눌 수 있는 날이 머다는 줄을 믿습니다.
0: 네.
1: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돈내산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남과 북의 성경으로 각각 한 번씩 낭독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따라 읊조리며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음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확실히 승리하느니라. 오늘의 복음 한 줄,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이 복음 한 줄, 주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오정호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희망보다는 절망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세상은 죄의 무서운 기세로 우리 삶의 곳곳을 온갖 시기와 다툼, 갈등과 분노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 가운데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내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낙망의 자리 그 어디에서라도 저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살려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 희망 없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깨닫지 못하며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에게 귀한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이 도말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9월 14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전국적으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4에서 22도로,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4에서 18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에서 26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북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m로 일겠고요.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복음한 줄 시간 가운데 나누었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주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충고도 무시하다가 멸망으로 간 사람들은 많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타인을 무시하고 낮추는 언행을 하거나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에 죄인 줄 알면서도 잘못을 반복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늘 겸손하리라 다짐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낄 필요가 있는 것 같지요.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이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요. 겸손한 사람이 되길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512장, 새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첫 찬송으로 함께하지요.

우리는 타인을 반드시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진정으로 충고하고 가르침을 주는 말들을 무시하는 것도 교만인 것 같지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나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행동이나 마음의 잘못을 지적하면 듣기가 싫고 짜증이 납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또 가족이나 나와 친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를 하면 그것도 듣기 싫고 또 무시하기도 하지요. 이것도 교만한 마음이 아닐까요? 심각한 교만이겠죠. 나의 모습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간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흠과 결점투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지금의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늘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높다고 생각하기에 드는 마음이겠지요. 주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겸손한 마음일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 있는데요. 교만한 마음은 자신을 높여주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늘 겸손의 마음을 사모하고 그를 위해서 노력해야겠지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보다 조금 더 겸손해져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곡의 찬송 나누죠. 찬송가 417장, 새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가 35장, 새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교만한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타인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손해보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애가 너무 강하면 주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성령님의 은혜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지요.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지금 당장 버리길 바랍니다. 지금껏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한 신앙으로 부드럽고 겸손해져서 우리 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나누죠. 찬송가 406장, 새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죠. 평안하고 행복한 날 보내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노아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부분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 임마누엘의 대오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리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의식. 그 다음에 코람데오의 의식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계신다. 그 의식. 그러니까 누가 알아준다 그러면 훨씬 다르잖아요. 누가 보고 있다면 우리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셋째는 지금 나에게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탄탄대로가 열려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면 참 말씀드린 것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파란만장이면 1억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성실함을 인정받았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되어야 되는데 더 어려움 속으로 빠져갈 때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던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짠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 감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지는 것이죠. 내 자유와 희망이 철저히 박탈당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바로 그런 공간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내려놓고 싶은 바로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감옥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사업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가족이나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고 건강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감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인생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강력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감옥 속에 있을 때는 외로움이라는 게 찾아오거든요.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 있다면 세상은 몰라줘도 나도 내 힘의 한계를 느낀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본문 시작이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그 후에라는 건 어떤 후를 말하는가 하면 요셉이 종사리에서 더 깊은 나락인 옥사리로 떨어지고 참담한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에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애굽 왕의 최고 실세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임금의 노를 사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한 일처럼 보여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요셉의 다음 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치밀하게 일하고 계신 거대한 섭리의 서막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셉의 눈에 비친 이 환경은 더 깊은 나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캄캄한 감옥을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무대로 사용하고 계시고 막힌 길을 새로운 출구로 만드시고 끝없이 보이는 지점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감옥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음 장면을 준비하는 무대였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힘들면 버림받은 것 같아요. 혼자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감정 따라 우리하고 똑같아서 왔다 갔다 하는 분 아니에요. 언약하셨다. 이 언약은 법적인 문서로 적는 그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 분이라는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은혜를 쉽게 잊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도 무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에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감옥 속에서 미래도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사건을 만드시고 바로의 신하들을 감옥에 보내는 사건을 만드시고 그걸 내 인생과 엮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실 때에 오늘 이 자리는 고통하는 고난의 터널이 아니라 무너짐의 자리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대기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든 분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몸에 느껴지지 않아도 그 믿음 붙드셔야 돼요. 요셉은 그 믿음 붙들었어요. 두 번째 요셉이 붙은 것이 뭐냐면 인생의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참된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참된 섬김의 삶. 고난이 찾아오면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나 하나 살기도 벅찬데 남을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어 라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4절 말씀 보니까 친위제당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나타나는데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수종들게 했다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행정적인 의무와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할 일은 이 사람들에게 심부름 해주는 거다 그렇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섬겼다 되어 있는데 이 섬겼다라는 이 사용된 단어는 뭐냐면 샤라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종이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고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가졌던 그런 모습과 마음을 얘기할 때 샤라트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단순히 제수로서 마지못해서 눈치를 보면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듯 진심 어린 돌봄과 사랑으로 두 장관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요셉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 요셉이 그들의 방에 들어갔을 때 두 장관의 얼굴에 깊은 근심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들의 근심은요, 폭풍우가 치듯 마음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얼굴이 헬쑥해진 상태를 그런 의미합니다. 한 나라의 최고 장관들을 지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했을까? 사람들은요, 자기 이야기를 아무한테나 안 털어놔요. 실없는 사람이나 계속 얘기하고 못 견딘 사람이나 하지, 보통 사람들, 한 나라의 장관쯤 한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누구든지 만나면 자기 얘기 붙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 찾아서 얘기해요? 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줄 사람. 그리고 내가 말하는 말의 내용을 무게 있게 받아들일 사람.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근심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할 때 이 종이면서 죄수인 이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자기들이 꿈꿈을 얘기해달라고 할 때 얘기할 장관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요셉은 진심으로 자기들을 섬기고 자기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요셉이 섬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기 전에 43절에 이를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큰 사람 되고 싶잖아요. 큰 사람 되고 싶다면 큰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되라. 높은 사람 되고 싶냐? 으뜸 되는 사람 되고 싶냐? 종이 되라. 뭐예요?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요,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있는가로 증명이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 샤라트, 이 섬김을 통해서 훗날 무슨 역사를 만드는가 하면요, 요셉이 이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 대신이 되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 섬김을 사용하셨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거든요. 나가자마자 잊어버렸어.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꿔서 2년 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한 거예요.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것을 기억하면서 요셉을 소개합니다. 바로왕에게. 요셉에게 섬김을 받았던 그 사랑, 그 깨달음을 기억하면서 요셉을 세워요. 요셉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총리로 세워진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쓰셔요? 요셉의 섬김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의 삶을 바꾸는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바나바 우리 모집할 때 간증하는 사람들 공통적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요. 자기는 어렵고 힘들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내 혼자 문제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목자님을 통해서라든지 주변을 통해서 바나바 들어오라고 소개를 받아서 해볼까? 그래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먼저 자기 마음이 위로를 얻고 자기 문제가 어느새 회복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간증 들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바나바 간증할 때 여러분 눈여겨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시라고요. 진심으로 남을 섬길 때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줘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섬김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인생의 감옥 속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문제를 붙들고 해결하려고 흔드는 것보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가족들을 더 위로해주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에 작은 거라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문제를 풀어가시는데 그 섬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지금 바나바 모집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요셉이 뭘 했냐면 원망을 끊고요. 원망을 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원망을 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장관들이 자신의 불안한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8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서

난 점술의 신도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과 언약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너는 그 하나님 믿는데 너는 왜 감옥에 왔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왜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실력 있고 내가 영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어야 자기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왜 이 요셉이 엘로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할 때 요셉에게는 원망이 없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잘하는 것이 원망이에요. 요셉이 원망한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원망할까요? 자기 자신부터 원망할 거 아니에요. 자기 이 바보야, 이 바보야. 꿈을 꿨으면 그냥 그 꿈을 간직만 하지. 괜히 형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때부터 네 신세가 꼬이기 시작했어. 내가 왜 그렇게 바보짓을 했을까? 내가 보디바리 아내가 잘 꼬실 때 그때 잘 분별해서 그 집에도 가지 않았으면 됐는데 바보처럼 그 일이 있다고 가서 그 부른다고 하고 붙잡는다고 붙잡혀 있고 이 바보처럼 내가 행동했어. 내가 왜 이렇게 못났지? 여러분 자기를 원망하면요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져요. 전 제가 상담을 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남아지는 사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속에 있는 좋은 잠재력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스스로 다 짓밟아버려요.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난 쓸모없는 인생이야. 원망하는 사람들 속에 그 마음이 들어가요. 요셉이 또 원망한다면 누구를 원망할까요? 다른 사람 원망하겠죠. 우리 근원적 올라가면 누구 원망할까요? 형들을 원망할 거예요. 나를 사랑할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다니 왜 이럴까? 그 사람들 참 그럴 뿐 아니라 또 보디발의 그 부부도 원망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여부도 알아보지도 않고 나를 무조건 감옥으로 보내는 바로 그 보디발이나 그 아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우리는요 원망이 전공 과목이에요. 조그만 짓은 원망, 남 탓.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이래 된 거야. 차라리 너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왜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남자 중에 이 남자를 만나게 해서 내 신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남자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세상에 많은 여자 중에 왜 이 여자를 만나서 내 신세가 이렇게 됐을까?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살아보세요. 그 인생 속에 희망이 있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습관처럼 하거든요. 그거 바꿔야 돼요. 왜요? 원망은 이게 보통 원망할 때 이게 제가 이게 원망의 법칙이라고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원망할 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이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이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화나지만 하나는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게 되고요. 세 개는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남을 원망하려면 내 속에 네 배 정도가 부글부글 끓어야 원망이 나가요. 그러면 남에게 이 독소가 맺힌 원망이 나가는 것보다 네 배나 내 마음이 먼저 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 그 다음에 요셉이 원망했다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부정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친 대가가 이 시궁장 같은 감옥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원망의 주머니를 비우고요 그 자리에 감사의 주머니를 채웁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가신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감옥에서 건져 주소서. 이 사람에게 소망을 품었어요. 제가 말씀 보면서 느낌이 요셉이 지금까지 어떤 고난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때문에 이제 석방돼서 가는데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아, 저 사람 죄가 없어 풀어줘 그러면 그 정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석방됐을 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0: 동안 2년 동안 정말 요셉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풍년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 흉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을 하나님은 바로 이 2년 동안을 요셉을 새롭게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감옥에 있을 때에 또 내가 의지했던 것 있어요. 뭐 돈을 의지했든지 사람을 의지했든지 이것마저도 나에게 다 끊어졌을 때, 그때 나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하나씩 하나씩 그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 우리의 이름과 신음소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 가장 완벽하고 치밀한 손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감옥을 감옥에서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요셉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아는 사람이었어요. 섬겼어요. 바로 그 섬김과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던,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내면적으로 강해지게 되었고, 그 내면이 흉년을 이기고 풍년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감옥을 여러분 지나고 계세요? 얼마나 외롭고 힘드세요? 그러기 하나님 약속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섬긴다. 그 감옥 안에서도 섬긴다. 누군가를 섬긴다. 우리 결혼생활도 서로 섬기는 거거든요. 아내와 남편 섬기는 거고, 자녀 섬기는 거고, 자녀는 부모 섬기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목자가 목원들 섬기고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더 나아가서 바로 원망을 끊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준비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세워가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요셉의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서 인생의 감옥에서 무사히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새로운 단계로 변화시켜 나가는 전환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감옥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말고 원망하다가 세월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쫓아나가면서 주 앞에 존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그래서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 그리고 정말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에 위치한 서울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도서는 모키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신자나 비신자나 또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이나 충성을 다해 믿는 사람이나 모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마치 숨쉬는 것처럼 모두에게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통을 100% 지워주시진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집이라도 그 속사정을 보면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는 다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거부하면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덜 고통을 받고 있는가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고통이 변해 복이 되죠. 그래서 고통은 인생의 보물 창고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이나 문제가 없다면 바로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죠.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깨닫는 순간 그 고통이 변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호산나 싱어즈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역대하 15장 7절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금붕어와 메기를 관찰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수조의 한 칸에는 메기가 있었고 한 칸에는 금붕어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에는 두꺼운 유리벽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처음 금붕어를 발견한 매기는 맹렬하게 달려들다 유리벽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하더니 이내 제풀에 지쳐 포기했습니다. 남자가 유리벽을 몰래 들었지만 그럼에도 매기는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고 벽에 부딪힐까봐 고개를 돌려서 피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남자가 생각했습니다. 몇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면 정작 기회가 와도 못 잡게 되는군.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남자는 이때 배운 교훈으로 57번이나 면접에서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결국 보험 세일즈맨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끈기로 고객을 찾아다녀 27살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이후 자신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컨설팅 회사를 차려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수익의 50%를 기부하는 기부왕으로 더 알려진 폴 마이어의 이야기입니다. 포기는 크리스천의 사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명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순종입니다. 실패에 낙담하지 말고 순종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명하시기 전까지 제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순종임을 알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감당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떠나 합창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은희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도다. 유성은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 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세한교회 전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이야기죠? 성경에서 너무 유명한 이야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들의 믿음을 놓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이들의 용기를 우리는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가면서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지? 그들의 용기가 대단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특별히 용감했던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요, 누구에게 자신이 충성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과연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인가를 이 새벽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세상은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여전히 계속해서 충성을 강요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2장하고 3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지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두라 평지에다가 큰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높이가 약 한 30m나 되는 그런 신상을 만들어요. 한 규빗이 한 50cm 정도,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그런 규빗인데 그런 큰 신상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죠? 그 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요, 죽이겠다라는 거죠. 충성의 요구에 대한 겁니다. 다니엘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아마 바벨론의 많은 관리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한 2, 3천명이 모였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바벨론 관리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 평원이 넓은 곳이니까 만 명 이상 모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많은 관리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신상을 세워놓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이 소리 날 때 절하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충성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 절하라는 것이 뭐죠? 이 절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요, 몸을 굽혀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죠. 누구를 섬길지를 묻고 있는 시험입니다. 바벨론의 요구가 이 무서운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 하나님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려라, 그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 믿어도 좋아. 아, 믿어? 누가 말려?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 지금은 신상 앞에 한번 까딱 절을 하라라는 거죠. 바벨론의 요구는 하나님도 믿어도 좋다, 그러나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해라.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충성을 강요하는 데에 결정적인 하나의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풀무불입니다. 다니엘

3장 6절 말씀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풀무가 뭐죠? 풀무는 대장간에서 풀무질이라고 그러죠. 바람 넣는 걸 풀무라고 그래요. 여러분, 풀무불이 뭘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이런 풀무불이 등장하는 걸까요? 고대 바벨론은요, 석재가 많이 부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요, 진흙으로 뭘 구냐? 벽돌을 구웠어요. 벽돌. 한 30cm 이상 되는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 바벨론 왕의 이름이 찍힌 벽돌이 있어요.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요, 벽돌을 많이 구웠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쉽게 말하면 벽돌을 굽는 가마 형식인 것 같아요. 밑에서는 불을 떼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벽돌 같은 걸 얹어놓는 중간이 있고요, 그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구멍도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 떨어뜨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세 사람을 떨어뜨렸다라고 하니까 아마 큰 가마 같은 모양이었을 거고, 불을 넣고 있고 그 불길이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밑에서 이들을 던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가마의 온도를 7배나 더 높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보통 벽돌을 굽는 가마의 온도가요, 800에서 900도였다고 그래요. 그 정도면 이제 벽돌을 구울 수가 있는데, 그러면 뭐 900, 800도면 7배니까 87에 56, 5600도를 올린 거냐? 예, 그건 아니겠죠. 불을 하여간 올릴 수 있는 대로 온도를 높여라, 그러한 위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라면, 아니,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아시죠? 그래도 여기서는 살아야 되진 않겠습니까? 그러고 까딱! 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왕이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기회 더 줍니다. 그래서 그냥, 야, 왕의 체면이 있지, 좀 이것만 한번 해주라. 야, 너 풀무불 들어갈 거야? 아니면 이거 고개 까딱 할 거야? 지금 그거거든요. 왕의 논리 단순합니다. 살고 싶으면 절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뭐죠?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이용해서 지금 왕은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권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세상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보다 누구 앞에 무릎 꿇는지를 세상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충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은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무릎 꿇느냐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무릎 꿇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성에 참된 대상을 그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충성에 참된 대상을 아는 것. 이 믿음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성을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들은 세상의 강요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충성의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렇게 이들이 충성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해요. 15절에 느부갓네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능히 하나님께서 건지실 겁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조금 걸리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니 뭐 이런

신앙적인 얘기를 해. 하나님 계시는데 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원하신다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말합니다.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지금 느부갓네살에게는 엄청난 왕의 절대 권세가 있죠. 절대 권력이에요. 그리고요, 그 절대 권력의 힘을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풀무불로 보여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지만 이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왕이요, 우리 하나님은 능히 건져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은, 야, 풀무불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뜨겁지도 않은 거야. 괜히 겁주는 거야. 그게 믿음인가요? 왕, 느부갓네살 저거 별거 아니야. 어? 말이야, 소리만 지르지 아무 힘도 없어.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풀무불 뜨거워요. 풀무불에다가 이 사람 넣다가요, 그 병사들이 죽었다니까요. 진짜 불이에요. 느부갓네살은요, 왕입니다. 절대 권력, 권력의 가장 핵심이 왕 아니겠습니까? 내가 잃어버릴 것을 바라보아도 철학이 되죠. 내가 이런 목숨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그 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풀무불 보면 절할 수밖에 없어요. 왕을 보면 절할 수밖에 없어요. 잃어버릴 것 생각하면 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그 풀무불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사경의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 11장 32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무엇입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해요? 풀무불 앞에도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강한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력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왕, 인정합니다. 풀무불, 저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지만 왕과 풀무불보다도, 나에게 앞으로 다가올 결과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서 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저는 이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봐요. 어떤 분이 믿음이 뭐냐 했더니, 믿음은 믿사옵고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게 믿음이다. 믿음이 뭐냐? 무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믿어라.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요, 내 결과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죠? 내가 몸이 아파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대상에 대한 신뢰예요. 대상에 대한 신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을 넘어선 신뢰라는 거예요. 충성이. 자, 오늘 이들의 충성은요, 죽음을 넘어서서까지 신뢰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풀무불 들어가서도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불 안 타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왕의 혀가 돌아가고 입이 돌아가고 갑자기 꼬꾸라져서 명령을 못 내리게 해주세요. 풀무불을 치워버리든지 왕을 치워버리든지 우리를 압박하는 그 세력들을 없애버리고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손 하나 타지 않고 하는 것, 그럴 하나님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에게 되기를 내가 요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좀 달라요. 무엇은 어떤 단어 때문에 그러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결과가 달라져도 충성의 대상은 달라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중요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17절에만 믿음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능력이 있고요,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나한테 좋은 방향으로 해주세요. 17절의 믿음이에요.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이죠. 신뢰의 토대죠. 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암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18절은 뭐로 가느냐? 그 결과물이 나에게 유익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 하겠다는 거죠? 신뢰하겠다라는 거예요. 17절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17절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18절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질병이 있고 몸이 아프고 힘듭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 고쳐주지 않으셔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계시길 때문에. 바벨론에서의 믿음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바벨론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다. 바벨론에서의 믿음은요, 느부갓네살을 왕을 확 치워버리는 것, 풀무불을 확 치워버리는 것,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저 풀무에 들어가서 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풀무불의 이야기에서 누가 떠오르세요? 누가 생각나세요?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차라리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죽음의 잔을 내가 받겠다라는 거죠. 나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 십자가를 안 지고 아버지의 영광과 영화에 계속해서 교제하며 있고 싶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러한 단절, 죄를 뒤집어쓰고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삼위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결코 떨어지지 않으셨던 삼위 하나님의 관계의 깨트려짐,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저주와 함께 쏟아 부어졌잖아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아닐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성이 드러나는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풀무불에 들어갔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 속에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풀무불과 같은 그 십자가, 그 고난에 저벅저벅 걸어가셨지만 결국 그 십자가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믿겠노라.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풀무불과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끝까지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신 것일까요? 그분이 내려오시면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살기 위해 충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충성이 우리를 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두 절 말씀을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14절 말씀 보실래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이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은요 죽음의 권세 잡은 자 그 마귀의 죽음을 멸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요, 마귀의 요구대로 주님 죽으셨잖아요. 어떻게 마귀를 멸할 수 있습니까? 죽음에서요 살아나오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온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물이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기셨습니다.

0: 있어요.
1: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풀뭇불 같은 것을 놓으면서 죽음으로 협박하면서 말합니다. 너 충성해라. 그러지 않으면 저기 풀뭇불 들어가서 죽는다라고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살고 싶으면 절하라 라고 죽음을 앞세워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지요.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 이후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절하지 않으면 저기 들어가 죽는다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살기 때문에 절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충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충성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일까요? 잘되고 번영하고 풍성할 때만 나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을 살아가고 통보할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벨론에서 요구하는 우리의 믿음은 아닐까요?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갈보리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몸이 약해도, 내 뜻이 안 돼도, 내가 연약해도 갈보리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구주다. 십자가에서 너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는 충성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향한 충성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에 위치한 세한교회 전희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557-5291번 세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HG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샛별교회 이춘기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종자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개인의 유익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정직과 공의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며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진실된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제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은 기쁨과 평안이 따르고 나의 열심은 점점 지치고 비교하고 스스로 화가 나게 됩니다. 네, 벌써 9월도 중반을 보내고 있어요. 요즘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의 열심을 점검할 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마음 깊이 점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위클래시아의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리고 기대 메들리 찬양 함께 나누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필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반응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라는 마음 함께 나누면서 출발했어요. 성경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너무 바빴어요. 손님 접대에 음식 준비에 청소랑 돌봄까지 모든 걸 다 혼자 감당하고 있었죠. 심지어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 끝에는 원망과 염려가 남아있었습니다. 왜 마리아는 안 도와주는 거지? 왜 나만이 고생을 해야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죠.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요, 마르다를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무엇이 우선인지 다시 정의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고 무엇을 위한 열심이고 어디를 향해 있는 열심인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기쁨의 반응으로 오늘 힘차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었어요.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받으신 말씀도 있고 또 오늘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 함께 하시면서 다시금 결단하셨던 그 마음들 주님 앞에 표현하고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주세요. 믿음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그리고 잠시 후 함께할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 주보도 미리 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로그인하시면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믿음이라고 보내주시면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함께 나누고요. 저희 방송국에서 전해드리는 소식 함께 전해드릴게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 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18분 53초 지나가고 있어요. 네, 앞서서 오늘의 말씀 그리고 기도문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다고 안내해 드렸는데요. 0720번님, 1527번님, 7987번님 믿음이라고 선포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4527번님도 믿음이라고 보내주셨고요. 3160번님은 아주 특별한 아침 앞 믿음 보내봅니다. 진실로 충성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영혼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서 믿음의 선포 함께 나눠주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하루, 그 하루를 보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 오늘 기대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선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서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전국 찬양 대합창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전국 대합창제가 이제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저번 주부터 제가 열심히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티켓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합창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식의 정수를 느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정말 기독교의 그 은혜를 가득 담은 합창의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은데요. 관련된 정보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합창이라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누적 관객 30여만 명 그리고 누적 출연자 6만여 명을 자랑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찬양 합창제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극동방송 전국 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니까요. 지금 바로 합창이라고 보내시고 관련된 내용 받아보시고 특별히 저는 교회 성가대를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챔버단 지휘하시는 분들께 이 소식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 합창이 주는 은혜 그리고 합창이 주는 도전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합창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소나이를 찬양이죠. 주와 함께 살 속에 밝은 찬양 힘차게 고백하고요. 저희는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로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루를 시작함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 이 시간 방송을 통해 라이브로 함께 예배드리실 수 있는데요.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분들 그리고 이 아침 함께 결단하며 믿음의 선포를 올려드리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주세요. 믿음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 주보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리바이트 미니스트리의 찬양과 주님의 교회 이응배 목사님의 메시지로 함께하는데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주시면 이 아침 예배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온전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건지시며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영원하시고 강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그늘 아래에 그 두 팔로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안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39분 17초 지나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마음의 고백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또 결단의 마음들도 함께 표현해 주시면 제가 이 시간 함께 품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교회 이흥배 목사님께서 기적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 이흥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목과 같이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적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왜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들처럼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갈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또 통장에 찍힌 숫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이기도 하고 의사의 이야기, 사람들의 평가 혹은 나의 경험과 나의 실패, 나의 과거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마치 가장 마지막이고 가장 강력한 진실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강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손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 쇠사슬이라는 것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쇠사슬이라는 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저건 사실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차갑고 무겁고 단단하고 만져지는 것이고 사람의 움직임을 우리의 움직임을 실제로 제한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쇠사슬은 무엇보다도 그 의도 자체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올가매도록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쇠사슬처럼 느껴지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오랫동안 반복되는 죄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나는 어차피 또 실패할 거야. 우리 가정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운 것 같아. 나는 평생 이것을 끊기 어려운 것 같아. 라는 어떤 하나의 생각, 어떤 상처, 하나의 실패, 그런 말미암는 어떤 두려움. 쇠사슬이 그 고리처럼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쇠사슬처럼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7절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주의 사자가 베드로 곁에 나타나 그를 깨우며 말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리고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쇠사슬과 씨름했다고 그것을 벗어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힘주어서 마침내 끊어냈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쇠사슬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쇠사슬만 현실인 것이 아닙니다. 쇠사슬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감옥보다, 헤롯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경험보다, 계산보다, 나의 과거보다, 우리의 불가능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한 문장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쇠사슬도 현실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더 크고 더 궁극적인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적에 대한 관점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기적을 불가능해 보였던 어떤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닫힌 문을 여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것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기적은
단지 내

내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무엇이 진짜 현실인지 다시 보게 합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지나왔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이 아니고 내가 계산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만 현실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쇠사슬을 보고도 쇠사슬이 없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쇠사슬이 있다. 하지만 쇠사슬이 그 전부는 아니다. 이 문제는 실제다. 그러나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니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알고 계시고 나의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 눈에는 문이 닫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이며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안될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사람의 평가가 내 귀에 맴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다른 어떤 한 사람의 거절 때문에 내 존재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거의 죄와 실패를 다시 꺼내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쇠사슬을 채우기도 합니다. 입술로나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 판단은 두려움이 하고 결정은 환경이 하고 행동은 사람들의 시선이 결정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에서 나오라고 강력하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급히 일어나라. 우리가 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쇠사슬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쇠사슬이 나에게 실질입니다. 나를 옮아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크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쇠사슬보다 더욱 현실입니다. 이 복음은 사도행전 12장의 베드로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더큰 구원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결박되셨습니다. 끌려가셨습니다.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실을 지나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의 자리에 매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는 매달림이었습니다. 죄와 죽음과 정죄의 그 쇠사슬에 우리가 지금 묶여 있는 이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와 정죄와 사망은 죽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리고 과거에도 임하셨고 영원토록 우리를 붙드시는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서 그 죄의 값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가 우리의 최종적인 주인이 아닙니다. 과거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두려움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한 가지 쇠사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현실입니다. 이 문제가 저에게 너무나 크고 오래되었습니다. 이 상처가 너무나 아프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보다 주님께서 더 실제이심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발에 밟히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보다 내 앞에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더 실제임을, 더 현실임을 이 시간 믿습니다. 내가 계산한 것보다, 내 과거의 모든 기록보다 내 앞으로 열려있는 나의 미래가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거룩하심 안에, 그 진리 안에 내 삶이 온전히 드려지고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또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상황을 주님보다 더 크게 여기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이 두려움이나 세상의 어떠한 것이나 어떠한 협박이나 어떠한 거짓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살아계신 말씀에 그 진리로 말미암는 믿음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쇠사슬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쇠사슬보다 훨씬 더 실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죄와 정죄와 두려움의 사슬이 이미 끊어졌음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주신 자유 안에서 성령을 따라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정죄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한 우리로 믿음으로 걷게 하시며 생명으로 또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극동방송 가족분들과 또한 그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0: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 아특찬으로 함께했습니다. 리바이트 미니스트리의 찬양과 또 진미교회 이흥배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리면서 어땠는지 짧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늘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정말 제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요. 오늘 말씀 주신 그 갈라디아서 말씀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과 또 길을 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멘. 네, 오늘도 목사님 또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을까요?
2: 네, 물론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또한 감사할 제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면서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0: 아멘. 저도 오늘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일어나라 이 네 글자가 정말 딱 신겨졌는데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각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8시까지 믿음이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말씀 그리고 한 주 결단 기도문 그리고 오늘 아특찬에서 선포된 말씀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믿음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아특찬을 통해 도전받은 마음 결단의 마음들도 표현해주세요. 선포해주시고 결단의 마음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리바이트 미니스트리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와서 이 아침 함께 섬겨주고 계시는데 또 다시 돌아가는 길 안전히 올라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이만

0: 전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지기 김겸 PD였고요. 또 리바이스 미니스트리 이은배 목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외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1: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믿음으로 여는 2학기 다시 뛰는 우리 교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시작되는 2학기 긴 방학을 보내고 다시 모인 교실에는 반가운 안부와 함께 새로운 다짐들이 피어납니다. 성숙해진 시간만큼 서로를 향한 믿음의 깊이도 더해져야 할 때입니다.
1: 얘들아, 다시 만난 교실이 참 반갑구나. 2학기에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자. 너희가 서로를 믿어줄 때 우리 교실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거란다.
0: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신뢰가 만드는 행복한 변화. 2학기에도 응원과 배려가 넘치는 우리의 교실을 만들어갑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방송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면 복음서와 서신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우리가 신약성경을 펼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네 권의 복음서인데요. 사실은 복음서보다 그 뒤에 있는 서신들, 특별히 바울의 서신들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예수님과의 농도 짙은 만남,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서들이 쓰여지게 되었고 그 중에 네 권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복음서인데 첫 세 권의 복음서와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의 성격이 너무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첫 세 권을 공간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묶고 요한복음은 따로 분류를 합니다. 이에 대한 메시지 묵상 성경 해설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 해설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공간복음은 급류를 만나 빠르게 흐르는 강에서 카약을 타는 사람처럼 글이 전개되는 반면 요한복음은 고요한 호수 위에서 카누를 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공간복음은 강물이 흐르는 대로 글이 전개되는데 요한복음은 잔잔한 호수에서 노를 저으며 강가의 풍경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숨막히는 경관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에 대해 이보다 더 마음에 와닿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안에는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그러하죠. 요한은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나 행적을 기록하지 않고 곧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의 첫 문장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태초에이고 두 번째 단어가 말씀, 즉 로고스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의 첫 단어인 태초에는 그리스어로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는 궁극적인 존재, 존재의 근원, 맨 꼭대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라는 단어가 어디에 먼저 나오죠? 예, 창세기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창세기와 똑같이 태초에, 즉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로고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적 배경에서는 말씀을 뜻하며 그리스 철학의 배경에서는 궁극적인 진리, 즉 지혜를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최고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그 최고의 지혜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존재, 즉 로고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설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요한 공동체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유대인들은 로고스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것이 곧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로고스라는 말을 듣고 그것이 자신들이 추구했던 최고의 지혜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로고스라는 하나의 단어로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진 두 개의 청중에게 동시에 예수가 아르케, 즉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이심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진리, 즉 로고스이시며 아르케, 즉 모든 진리 중에 최고의 궁극적인 진리이심을 이 짧은 첫 문장에 담은 것입니다. 이후 14절 말씀에서 요한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고 선언합니다. 이른바 성육신 사건이죠. 메시지 성경은 이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아, 이를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하자면 예수님께서 부산으로 이사 오셔서 부산 시민이 되셨다입니다. 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산 시민이 되셨다고 하니까 딱딱한 성육신 사건이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실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멀게만 느껴졌던 로고스가 세상에 나타나신 것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신과 인간의 매개자가 세상에 내려온 것으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기록하면서 자신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였노라고 선포합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 운동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에서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셨던 예수님을 생생하게 보고 만지고 함께 밥을 먹은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잘 짜여진 조직을 남겨주셨다면 얼마 못 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책을 남겨주셨다면 한때의 열풍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목격한 제자들을 남기심으로써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 생생한 증언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증거는 잔잔하고 평온한 세상에서의 외침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로마인들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사실 1세기 후반에는 로마인들보다 동족인 유대인들의 박해가 더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교도들의 수가 증가하자 기도문에 나사렛교를 저주하는 기도 문구를 넣기도 하고 바울처럼 체포하여 옥에 가두기도 하고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한다는 것은 직업과 가족 등 모든 관계가 끊겨 생존할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공동체는 그들이 주목하고 만지고 본 것을 생생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일찍이 4세기의 교부 성 히에로니무스는 복음서를 각각의 이미지로 표현했는데 그는 요한복음을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요한복음이 드넓은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를 자세히 보면 그 눈빛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주제가 빛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발톱을 보면 당장이라도 먹잇감을 움켜쥘 듯이 발톱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 공동체를 허무는 악의 세력에 대해 잠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톱을 세우고 하늘에서 내리는 빛을 바라보며 창공을 나는 독수리를 자세히 보면 온몸이 상처투성이입니다. 이는 유대 교도들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 입은 요한 공동체의 상처를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의 독수리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어도 빛과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고 발톱을 세우고 창공을 나는 독수리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이런저런 상처를 받으실 때가 있으시죠. 그런 일 한두 번 겪다 보면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요한의 독수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온몸에 성한 곳 하나 없이 오직 진리를 위해 창공을 나는 독수리, 행여라도 방심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해할세라 경계를 늦추지 않고 발톱을 세우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 올 가을은 여러분 모두 그 요한의 독수리가 되어 드넓은

0: 은 가을 하늘을 훨훨 날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창공에서 아르케오 로고스이신 진리를 만나는 기쁨, 그리고 그분이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2: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3: FEBC 게시판입니다. 덕천교회가 9월 20일 주일부터 9월 22일 화요일까지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추계 부흥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 원로 목사 장향희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977-838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 교회에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피아노 전공자를 우대하며 주 업무는 일부 예배 반주 및 격주 오후 예배 반주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16-300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온 콰이어가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찬양과 합창을 사랑하는 성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4805-585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교회에서 사무간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한글 오피스와 엑셀 및 문서 작업에 능숙한 여성 세례교인입니다. 지원 방법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메일 주소 등 자세한 사항은 051-747-009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전교회에서 9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1-559-39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샵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게시판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성경도 문화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빛과 생명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사도는 이 빛과 생명으로 복음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얘기했느냐, 그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그렇게 소개할 정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생명, 그리고 그 사명을 갖다가 다른 단어가 아니라 이 빛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표현이 조금 복잡하지만 이걸 설명한다면, 예, 신앙을 갖는 순간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속에 빛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신앙을 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속에 빛을 가지게 되었다. 자, 그런데 그 빛은 성경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빛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빛, 바로 그 빛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빛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창조주에 있었던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있었던 바로 그 빛의 역사, 이것을 보통 창조의 빛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의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고, 예,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빛의 역사, 이것은 바로 구원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 그러니까 창조의 빛, 그리고 또 구원의 빛,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 빛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빛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지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의 역사로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을 밝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앙은 한마디로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그 비밀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밝히 알게 되면서 우리가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깨닫는다는 것 그리고 본다는 것, 보게 된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어떤 그런 지적인 작업이 아니에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 믿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어진다는 이야기. 예, 깨닫는다는 것, 보게 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믿어진다는 것, 바로 그 말이다. 전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 전에는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했던 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면서 그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해지면서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역사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날 저에게 메일이 하나 왔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로부터 31년 만에 온 메일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제가 그 친구하고 이 버스 통학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버스에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는 제가 자기한테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실 제가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제가 하는 말을 도저히 그 친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믿어지질 않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전도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다 기억나는 것은 제가 정말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그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좀 고마운 마음도 있었고 그러면서 마음에 슬쩍 가는 것이 아, 나도 쟤처럼 좀 믿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후에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가서 그 대학에서 한 자매를 만나서 교제하게 됐는데 이 자매가 믿는 자매였어요. 그 자매를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그런 사람 많죠? 그러니까 뭐 신앙은 없지만 그러나 장가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 꽤 많아요. 제가 아는 누가 그러는데 천국에 가면 그런 사람들끼리 따로 동호회가 있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이 친구도 그냥 그렇게 그냥 뭐 신앙은 없지만 그냥 장가 가기 위해서 믿겠다 그러고는 교회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워낙 뭐 성실한 친구니까 약속한 걸 지키죠. 안 지키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서 교회는 가긴 가는데 도저히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친구의 성향상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을 아무리 생각해도 받을 수가 없,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솔직히 괴로운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정말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자기가 어느 날 혼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기도라는 것을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기도라는 것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눈물이 나고 막 은혜가 임하면서 그 친구의 표현대로 믿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고 나니까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게 이 밀고 들어온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오래 기다리셨고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정말 너무 감격스럽게 감사하게 막 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뒤집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 말씀의 비밀들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기하고 놀라울 수가 없는, 전에는 전혀 아니었는데 이 말씀의 비밀들이 막 깨달아지니까.

놀라운 비밀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때 그 공과대학 그 교수였거든요. 예. 그런데 자기 공과대학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것 말고 그냥 학생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훨씬 더 주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훨씬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치니까 애들이 또 막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가르치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아주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정말 자기한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걸 이렇게 구원하시고 내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언제 시작되었나 하는 순간 갑자기 떠오른 게 아 이게 그때 그 버스에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그땐 전혀 안 믿었지만 그 생각이 들면서 그때 버스에서 전도했던 저한테 좀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막 수소문 해가지고 ANC 웹사이트를 찾아서 이메일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메일을 쓴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에게 이런 빛의 역사가 있었다 그 뜻이에요. 예, 드라마틱하게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간에 신앙이 되었다는 것은 예, 그에게 빛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정말 말 그대로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바로 그런 빛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가 이제 빛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신앙이 되었단 말은 그가 빛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바로 그 빛을 비추면서 살아간다 그 뜻이에요. 예,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준 말씀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바울사도는 이 신앙의 빛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빛의 자녀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빛의 사람, 빛의 종입니다. 빛의 사람, 빛의 종. 사실 오늘 말씀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어디 나오나 찾아봤던 분한테 죄송합니다.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아주 강하게 주신 그것이 바로 빛의 사람, 빛의 종이라는 단어예요. 빛의 사람, 빛의 종. 일종의 직통 계시가 온 거예요. 예, 빛의 사람, 빛의 종은 직통 계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너희는 빛의 사람이라. 너희는 빛의 종이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빛의 사람입니다. 빛의 종입니다. 즉 빛 가운데 있으면서 빛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예, 빛의 사람이니까 빛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빛의 종, 그러니까 그 빛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그 빛의 사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빛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빛의 종이 되어서 감당해야 하는 그 사역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이 바로 3절부터 5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한마디로 뭐예요? 빛의 사역. 그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 전파.

복음 전파, 빛의 사람, 빛의 종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제자의 아이덴티티를 한마디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어떤 면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뭘 말씀하시려고? 뭘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또 이어서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빛된 주님의 사람에게는 복음 전파가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빛된 주님의 사람에게는 복음 전파가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예, 도망치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예, 빛의 사람, 빛의 종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소명, 삶의 사명,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비밀이 있어요. 이 빛의 사람, 빛의 종, 그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만이 제대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너희 세상의 빛이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홍내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여기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되는 것이다. 그 얘기. 빛의 사람, 빛의 종은 레이저를 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강조하다 못해서 강요하거나 복음 전파를 명목으로 그의 자유를 구속하고 그의 자아를 파괴하고 그의 경계를 막 침범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냥 비추는 겁니다. 그냥 비추는 거예요. 예, 빛의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주님, 우리 주님의 그 빛을 스스로 받아들여서 그 빛이 자기의 빛이 되게 하는 바로 그 역사, 이것이 바로 빛의 종의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요 강제 개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슬람에는 있습니다. 거긴 사탄 종교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요 강제 종교 개종, 즉 총들이 되고 칼들이 되고 죽을래 믿을래 그런 식의 복음 전파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거예요. 많이들 모태신앙, 모태신앙 그런데 아니요, 정확한 의미에서 모태신앙은 없어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의 가운데 태어나고 그 집안에 태어나도요 자기가 그 신앙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건 신앙 아니다. 그건 신앙이 될 수가 없다. 내가 나의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 예,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이죠. 자, 그러면 빛의 사람, 빛의 종의 어떤 모습이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는가? 빛의 사람, 빛의 종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두 가지, 오늘 말씀에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빛의 사람, 빛의 종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빛의 사람, 빛의 종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해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어떻게 예외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때로 피하기도 하시고 지켜주시기도 하고

그게 신앙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 들어와서 그 어둠의 세력이 그 자기의 어떤 일을 이루려고 여러 가지 작동을 해도요, 그게 안 되는 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요 작은 촛불 하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빛이에요. 온방 가득한 어둠도요 작은 촛불 하나로 물리시는 게 그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연약해 보여요, 무력해 보여요. 하지만 빛이 있다면 그 엄청난 절망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인 가운데 있는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느냐?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일종의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예, before. 즉 창조 이전입니다. 아직 창조가 일어나기 전 상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있기 이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게 바로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떤 역사가 시작됐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신앙은 뭐냐? 신앙의 역사가 있기 이전에 어떤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이냐? 그건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이라는 네 단어로 나타나지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낙심이죠. 이게 절망이죠. 이게 허무함이죠. 이게 포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 비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그 모든 게 바뀌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저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신앙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 낙심을 거부하세요. 우울함을 거부하세요. 절망을 거부하세요. 제가 정신승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신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건 신앙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예, 물론 그런 느낌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못 막아요. 예, 낙심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들어오는 거 막을 수 없죠. 그러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사람은요, 십자가 대속의 그 비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온전히 체험한 바로 그런 빛의 자녀는요, 그것이 들어와서 그게 나를 먹어버리도록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들어와서 그 어둠이 자기 원하는 대로 나를 갖다 짓밟도록 놔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공하도록 놔둘 수가 없어요. 단호하게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빛의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이 신앙 가지고 그 어둠을, 그 낙심을 몰아내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빛의 사람이고, 바로 그 빛을 누가 보느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자녀들이 봐요. 가족들이 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본다고요. 이게 빛의 역사. 두 번째, 빛의 사람, 빛의 종은 공명정대합니다. 빛의 사람, 빛의 종은 공명정대하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조금 표현이 어려워서 이것을 쉬운 번역 성경으로 다시 본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속임수를 쓰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밝히 드러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 우리 자신을 당당히 내세웁니다. 이게 바로 빛의 사람, 빛의 종이에요. 이걸 다시 요약해 정리한다면 첫 번째로 스스로 부끄러운 것을 마음에 감춰두지 않는 사람. 이게 빛의 사람. 스스로 부끄러운 것을 마음에 감춰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 속에 그걸 다 감춰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알까봐 남들한테 말 못하고 쉬쉬해가면서 가리려고. 그건 어둠이에요. 그건 어둠에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사람은, 빛의 종은 스스로 부끄러운 것을 마음에 감춰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이용하려고 속이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빛의 사람, 빛의 종은요, 그가 말한 이야기가 그의 인격이에요. 절대로 그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정말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말하고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자기의 입장과 편의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긴 보는데 그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말씀을 갖다 쓴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갖다 써도 또 제대로 쓰면 괜찮은데 대부분 뭐예요? 그것도 막 자의적으로 막 자기한테 맞게 해석해가지고 그거는 어둠이죠. 그건 어둠이에요. 말씀에 은혜 받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가장 많은 것이 말씀 앞에 내가 깨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부서지는 겁니다. 불편해야죠, 말씀 앞에서.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빛의 사람이 아니다. 그건 어둠이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떳떳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회개하는 사람이니까. 캥기는 것은 빛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떳떳하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모습 누구의 모습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면서도 얼마나 당당하셨습니까?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심지어 십자가의 그 추한 모습으로 매달린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심지어 순교의 순간에도 공명정대하고 떳떳하고 당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폴리갑의 전기 읽어보세요. 폴리갑이나 그렇게 하지.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얼마나 당당한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럴 때 그를 찌른다도 보리라. 심지어 죽이겠다고 창끝을 들이대는 그 사람조차 감동받아요. 그 사람조차 존경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는 빛의 사람, 빛의 종이다 라는 감동을 성령께서 주셨는데, 또한 그 성령께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마음에 떠오르는 이 빛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정말 마음껏 축복하라고 하는 감동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빛의 사람,

체중이 된 여러분, 아름답게 사십시오. 힘있게 사십시오. 의미있게 사십시오. 존경스럽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209-0191번 호산나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9월하고도 1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온천교회 박상주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그 지난 첫 방송 이후 이 꽁트 성경극장에 대한 반응이 또 남달랐다면서요?
1: 아, 네. 성도님들께서 많이 응원과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도 아마 기대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기대해도 좋습니까?
1: 예, 저의 연기 스펙트럼을 좀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월요일 아침 오늘 목사님과 함께 풀어갈 성경 이야기. 매일 성경 한 권씩 개관하고 그 중에 한 장은 큐티하고 한 절은 암송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오늘 함께 공부해 볼 책은 어떤 책일까요? 목사님 첫 번째 힌트부터 주시죠.
1: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힌트. 오늘 공부할 성경은 구약 성경의 16번째 책으로 에스라서에 이어 포로기한 3차 시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0: 에스라는 1차, 2차 귀환에 대해 다루었다. 그리고 성전 재건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에스라에 이어지는 구약성